0: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헌법 조항을 고치는 졸속 누더기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문제를 파헤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9,000선을 뚫으며 신기록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잘 뽑은 덕분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언급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면서 자신은 자화자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고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잘
3: 정청래
2: 뽑아놨더니
3: 민주당
2: 나라에 좋은
3: 대표입니다.
2: 일이 많이 생깁니다.
1: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했고, 월드클래스, 대한민국 국격이란 말로 외교 성과도 거듭 추켜세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대전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자 대통령을 띄우며 몸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코스피 9,000 돌파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4: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3: 정점식
4: 지적에
3: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1: 5시간 뒤이 대통령은 자화자찬 한적 없다, 없는 얘기 만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5: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1: 주식시장 변동성이 자칫 정권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경고한 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권의 핵심 의제, 보안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도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5: 악용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할수 있는 거죠.
1: 또 취임 2년 차 개각을 묻는 말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 단행할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여야 대표가 나란히 거취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가 정치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6: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 허리를 굽혀 폴더 인사를 건넨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러나 국회에 돌아와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7: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3: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6: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해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건데, 당청 갈등 논란 속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정 대표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8: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3: 강듣고
8: 문제를
3: 민주당
8: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3: 최고위원입니다.
8: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9: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 있다, 국민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는
3: 김영진
9: 좀
3: 민주당
9: 황당한 얘기인 것
3: 의원입니다.
9: 같아요.
6: 정작 정 대표는 선명성만 드러낼 뿐 연임 도전 여부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기에 앞서 다음 주중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청 갈등은 물론 계파 간의 정면 충돌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퇴 압박에 고난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당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만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3: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10: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3: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11: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지도권 챙길 때는 대표입니다.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밥그릇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6: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내에서 분출한 사퇴 공방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친한계와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지도부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12: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1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2: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6: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여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당청 갈등 논란 속 연임 도전을, 또 다른 한쪽은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처지에 놓인 여야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의 전국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3: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받고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국가안보 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군기를 누설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의혹을 대부분 불기소로 마친 가운데 향후 합수본의 수사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14: 지난 1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
15: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10: 김태훈 정규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15: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 합수본 출범에 불을 지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4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불기소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문을 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합수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전 간부들을 구속했습니다. 출범 5달여 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심원지파 전 총무 등 3명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단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입당 독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같은 집단 행동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종 배후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등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3: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된 부서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수도권의 모 경찰서 소속 과장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과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동료 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종전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실무적 이유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협상 일정이 시작부터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6: 스위스 외무부가 알프스 휴양지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불발됐지만 현장에선 엄격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17: 스위스 언론도 주목하는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취소돼서 참 아쉽습니다. 스위스 일간지 기자입니다.
16: 스위스 정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 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며 최대한 빨리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 방문 준비를 마친 끝에 일정을 전격 보류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 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7: 언제라도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적들을 훨씬 더 크게 패배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입니다.
16: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도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연기되면서 60일 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일시적

영동대교 부근까지 속도 내기 퍼 어렵습니다. 영동대교는 계속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가 내려가고요. 옆에 다리 성수대교나 청담대교도 서서히 남단 쪽으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당선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답답하고요. 고속도로 경체 구간도 시간이 다르게 조금씩 더 늘고 있는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인제터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0km 구간 고스란히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터널 통과할 때, 팔탄분기점 지나갈 때, 서평택에서 포승분기점 합류할 때 각각 속도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운산 부근에도 버스가 고장으로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비 오는 날은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죠. 6월의 셋째 주 주말입니다. 흐린 풍경 속에 마음 차분함 보내드리는 음악 즐기시면서 이 시간도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6월 2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리오나 루이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Better in Time 함께 들어보죠.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리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들으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도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한낮에 33도까지 쭉 오르면서 되게 더웠다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좀 떨어졌죠. 오늘 부득이하게 외출하셔야 된다면 빗방울, 찬바람 막아줄 얇은 긴 소매 겉옷 정도는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랑 비교해서 오늘은 날이 많이 쌀쌀해요 하면서 문자 넣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네요. 함께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메간 니콜의 Summer Forever, JTR의 Ride까지 노래 두 곡 더 만나고 올게요.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9시 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에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2051.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0.7원이 하락한

1,004.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떨어졌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제한됐습니다. 기각 시 100% 환불, 15초 만에 형량 예측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A 법무법인과 대표 변호사 B 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에 대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광고이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에 아쉽게 패한 홍명보호가 다음 날 회복 훈련을 하고 하루 휴식에 들어갑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다바이에서 가벼운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경기를 뛴 선수들은 고정 사이클이나 산책을 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미니게임을 하며 컨디션 유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미드필더 엄지성은 후반 막판 조규성에게 연결한 정확한 크로스와 관련해 카타르 가나전 때가 머릿속에 스쳤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축구 보면서 아쉬움 느끼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3차전 경기 또 온 힘을 다해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도 만나볼게요. 전기 뱀장어의 널 향해 달리기, 라이너스 담요의 캥거루.

전기 뱀장어의 널 향해 달리기, 라이너스 담요의 캥거루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이 호주를 완파하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호주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13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4-1로 대파했던 미국은 호주까지 잡으면서 남은 조별리그 한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32강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D조 1위 미국은 오는 26일 튀르키예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이 떠안은 비용 부담이 최소 1,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재 시간으로 19일 이 전쟁으로 직접적인 군사 지출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부담까지 반영해 이같이 산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의 5월 연방 하원 청문회 보고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따른 군사 비용 추산치는 당시 기준으로 약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조 4천억 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이란의 공격을 받은 미군 기지 시설 복구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 시간 끝곡 3곡 준비했습니다. 7865님 신청곡 박화유비의 어떤가요? SG워너비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남, 경북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 비바람이 강합니다. 오늘 서울은 24도까지 오릅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2차로 쪽에 현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시 41분경에 발생한 사고로 현재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전자분도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2차로는 특히 더 주의해서 살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막힙니다. 계속 수월하던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방향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도권을 통과할 때 밀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이 가는 도둘로도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 하류에서 상류까지 쭉 정체인데 여기는 짧은 구간이지만 거의 20여 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영동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내부 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전체적인 차량 이동량이 많습니다.

0: 많아지면서 홍제문 터널 통과할 때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10시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4: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는데요.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여름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밤사이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는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진다고요?
6: 네,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앞으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은 동해안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곳은 중부와 동해안 지역이고요.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전선에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비구름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구름이 북쪽으로 더 치우치면서 제주도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 호우주의보가, 강원 산지와 울릉도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남해안에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는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과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5: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장마 시작은 아니라고 했는데 새벽에 발생한 태풍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6: 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남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은 무척 유동적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향을 주는 데다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해 많은 수증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강도 1의 약한 태풍이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강도 3의 강한 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초중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 후반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북쪽 찬 공기와 태풍의 북상이 한 번도 주변 기압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면서 올해 여름 장마의 시작이 무척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4: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미국 특사가 스위스로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난처한 상황인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네타냐후 총리를 직격했습니다. 국제부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스위스로 출발했다고요?
7: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협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도 앞서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협상 일정이 확정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 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후속 협상이 연기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고요?
7: 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화가 많이 났습니다. 종전 MOU 협상도 막판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차질을 빚었는데 이번엔 후속 협상이 이 때문에 지연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공개된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나를 매우 존중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를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정치권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이 핵무기 보유로 가는 길이었던 이란 핵합의를 종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B2 폭격기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말살당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이스라엘을 살려낸 장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공격 문제로 종전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돌한 네타냐후 총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면서도 우리는 그를 조금은 제정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전 초기 언급했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이것이 체제 변화라면서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그 아버지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4: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이란은 각종 경제적 실리를 챙겼을 뿐 아니라 중동 패권국으로 입지를 굳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들에게는 이번 합의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은 이란의 외교적 승리라며 대내외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미국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협상에 매달렸다면서 주도권은 이란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9: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이란 당국은 연민과 선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미국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성명입니다.
8: 미국이 사실상 이란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이란은 미국의 협상 당사자로 중동에서 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또 다른 전쟁 상대국 이스라엘은 가장 큰 패배자가 됐습니다. 무너뜨리려던 이란 정권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고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제재나 핵시설 해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등 그 어떤 핵심 요구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안보 불안에 내몰리게 된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패자가 됐습니다.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에 전쟁 보상금까지 이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 안정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이란의 미사일 문제를 논외로 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탄도미사일을 못 갖는 건 좀 불공평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9: 다른 나라들이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면 이란만 갖지 못하는 건 조금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8: 이에 대해 로이터는 결국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중동 국가들은 이제 대립보다는 타협으로 전략적 사고를 전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최대 승자로 만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스라엘과 걸프국엔 세기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끝모를 전쟁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미뤄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57로 전장보다 0.9%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날 개시될 예정이었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영향으로 유가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 첫날 선박 25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해운 데이터 전문기업 AXS 마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 지난 18일 하루 총 2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해

0: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AXS 마린은 이런 수치에 대해 이란이 해협을 일시 개방한 4월 18일 이후 하루 최대이며 6월 첫 10일 동안 기록된 1일 평균 수치의 5배를 웃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소 실무자를 상대로 수사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합수본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부는 오늘도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 있었던 지자체 공무원 소환 조사를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 개포 이동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합수본의 소환 조사는 우선 이번 주엔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를 맡았던 지자체 공무원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16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2명을 시작으로 그제는 투표소 3곳에서 근무한 투표관리원 9명, 어제는 청담동 투표소 근무자 2명을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들여다보는 주요 혐의는 형법상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위반, 선거의 자유 방해 등인데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50%로 축소한 배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또 선거 당일 용지 부족 상황을 알았지만 업무를 방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투표소 관리 인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 등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뒤에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과 같은 이 예산 사용 실태 등 선관위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이유로 다수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출장지에 몰디브 등 휴양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선관위 직원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일입니다.
1: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다영 기자입니다.
3: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5: 유재성 경찰청장
4: 다만
5: 직무대행입니다.
4: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3: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0: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 회장 뽑을 때도 회원 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1: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했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0: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에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1: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0: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1: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당장 시급한 건 개헌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헌법 조항을 고치는 졸속 누더기 개헌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문제를 파헤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이제 오전 교통량이 부쩍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위로는 빗길이다 보니까 오늘 이른 아침 시간부터 빗길 사고가 많았는데요. 현재도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인제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서 인제 나들목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양양 가는 길 인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되고 있고요. 화도에서 서종까지도 정체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가는 길 서천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쭉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주가암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는 바람에 주가암휴게소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가서는 청주에서 옥산까지, 기흥의 수원,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남사진이에서 남사, 망양휴게소에서 천안까지 더디고 천안 분기점을 지난 현안호두휴게소, 옥산

경우에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계속 서강대교 부근 사고 처리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고 관련 차량만 4대가 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다양한 장르 음악과 함께 실시간 주요 뉴스 함께 듣는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 시간은 최신 가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빗소리를 BGM 삼아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주말 오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 바로 만나볼게요. 이상순의 너와 나의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경.

0: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삼원에드피아.
2: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너와 너의 이상순의 목소리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은요, 최신 가요 함께 하겠습니다. 비 오는 주말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아 오늘 딱 이 노래 들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떠오르는 곡들이 있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킹스턴 로디스카의 리우데자네이루, 클래식콰이의 보사노바까지 노래 두 곡 또 만나볼게요.

노바보사 클래식화의 노래였고요. 앞서 흐른 곡 킹스턴 로리스카의 리우데 자네이루였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뮤직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포인트를 돌파한 지난 18일 증시 대기 자금과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금액이 모두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28조 4,086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4일 139조 6천억 원대까지 늘어났다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12일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B2의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지난 18일 기준으로 37조 9,7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지난달 29일 38조 227억 원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2,051.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0.7원이 하락한 2,004.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떨어졌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제한됐습니다. 그룹 BTS의 리더 RM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전 세계 한국 문화유산을 알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늘 방탄소년단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한국 전통 문화와 미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RM은 기부 활동을 펼치고 소장품 특별전을 갖는 등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RM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글로벌 홍보대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앤뮤직에서 나오는 음악들, 비 오는 날과 분위기가 딱 맞아서 정말 좋습니다. 애청자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제작진이 선곡한 음악도 날씨와 딱인데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 또한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들 중에 몇 곡을 지금 바로 골라봤습니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2391님 신청곡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이 노래도 신청곡으로 만나보죠. 9849님 청하신 곡입니다.

0: 임현정,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신청곡으로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에 아쉽게 패한 홍명보호가 다음날 회복훈련을 하고 하루 휴식에 들어갑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바데르바이에서 가벼운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경기를 뛴 선수들은 고정 사이클이나 산책을 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미니게임까지 하며 컨디션 유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미드필더 엄지성은 후반 막판 조규성에게 연결한 정확한 크로스와 관련해 카타르 가나전 때가 머릿속에 스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의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요조의 귤, 이승윤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 전해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Oh, 원키에서 키를 이렇게 올린 거지?
2: 여기서 이제 원래 G니까
3: 원래 A 올려가지고
2: 원래 A구나. 그러면 A에서 한 B 정도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내한테.
1: 오오
3: 불러보세요.
1: 오랜만에 오랜만에 학교 의식으로 나온 귤 오오 좀 낮췄나? 오오
2: 딱 괜찮은데?
1: 해볼까?
3: 장난 아니네.
1: I am ready.
2: 오케이. 자, 시작해 봅시다. 1, 2, 3, 4.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량의 수증기를 머무는 비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지역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시간마다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5차로 쪽에 10시 47분경에 사고 났습니다. 여길 좀 지나서도 차량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계속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2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지금 수습하고 있고요. 2차로를 중심으로는 차량 속도도 약간씩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시간이 다르게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화도 춘천분기점 부근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강한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오늘 저녁까지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3: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드나 싶더니 서울에서도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가 거세질 때면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밤사이 서울에도 강하고 많은 보이는 청계천 산책로는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럼 전국의 비 상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륙 지역은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30mm,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 많은 곳에 20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 최고 120, 강원 내륙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고요. 강릉은 23도, 광주 26도, 대구는 2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2: 어젯밤 8시 반쯤 전북 고창군 고창 담양고속도로 하행선 6.8km 지점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탔고 근처에 있던 소나무 세 그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에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직권남용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부 김희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가장 주목받았던 위증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나왔군요.
4: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에 대해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건데요.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새벽까지 평일을 이어간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최종 의견에서 검찰은 술 반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성공하려면 0.4% 확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법정에 가지고 들어온 소주를 꺼내 보이면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뭔가요?
4: 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분리 구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 공소가 기각된 혐의

0: 도 있죠?
1: 네, 이전 부지사가 대북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 남용 등 혐의입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고,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관련 사건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때 이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공범으로 적시해 방어권 없이 먼저 유죄 판단을 받게 한뒤 기소한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제동 건첫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빼고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 네, 이번 판결에 대한 이전 부지사 측의 입장도 전해주시죠.
1: 네,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고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법원에서의 소극적인 사실, 술이 바입된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이 됐다.
3: 이화영 전 부지사
2: 그래서
3: 변호인입니다.
2: 피고인 이화영이 위증을 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항소해서 꼭 다퉈볼 겁니다.
1: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이자 연어 술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혀온 박상용 검사는 선고 직후 SNS를 통해 2년 3개월 끝에 해당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심리가 이어지며 역대 최단기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 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 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

0: 입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1: 본말이 선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
2: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0: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1: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0: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질의에 선관위는 그동안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의 감시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제 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논의를 보고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5: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무덤이 될 뿐입니다.
4: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 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6: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
2: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입니다.
6: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4: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2: 정청래 민주당
7: 부정선거
2: 대표입니다.
7: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4: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8: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 주인은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다음 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비록 멕시코엔 졌지만 그림 같은 크로스로 전 국민의 눈도장을 찍은 선수가 있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멕시코전은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며 다음 경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축구 대표팀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1: 후반 42분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기회를

0: 제공한 그림 같은 크로스. 비록 상대 골키퍼의 필사적인 선방에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엄지성의 돌파와 크로스는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1: 크로스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2: 엄지성 축구대표팀 미드필더입니다.
1: 천천히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좋은 찬스가 나왔는데 살리지 못한 거는 뭐 사실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0: 엄지성은 지난 체코전에 이어 이번 멕시코전까지 두 경기 연속 중요한 순간에 교체로 투입돼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서 짜릿한 승리와 아쉬운 패배를 모두 맛보면서 엄지성은 또 한 뼘 성장했습니다.
1: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다음 경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체코전이 끝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잔디를 밟았습니다. 경기에 선발로 뛴 선수들은 가벼운 운동과 산책으로 근육을 풀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미니게임으로 경기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오형규와 조규성 등은 경기를 뛰었음에도 회복조가 아닌 훈련조에 포함돼 체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홍명보호는 하루 완전한 휴식을 취한 뒤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구간도 늘어나고 있고요.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각 방향으로 사고가 한 건씩 발생했습니다. 먼저 상일 지나는데 판교 방향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일 지나는데 판교 방향으로 사고가 나면서 상일에서 강일까지 막히고 있고요. 반대쪽 부천 지역 중동 부근에서는 일산 방향으로 사고가 나면서 중동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으로 빗길 미끄럼 사고가 시간마다 들어오는 만큼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서울로 오는 길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이제 적지 않은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이제는 좀 더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사 진이에서 남사,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 분기점까지는 20km 가까이 답답하고요. 남이분기점을 지날 때 또 대전터널 통과할 때 비룡분기점 쪽으로 합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조양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춘천 방향으로 11km 구간 고스란히 밀리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 부근 3, 4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답답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포스트 말론의 노래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뉴스앤뮤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 매시각 20분 시작하는 생방송 음악 감상 프로그램입니다. 시대별, 장르별 다양한 음악 들어보고요. 들어오는 실시간 주요 뉴스들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참여 방법 문자와 채팅창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넥타 우드의 How It's Gonna Be, 로디드 허니의 Don't Speak 노래 두 곡 이어갑니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넥타우드의 How It's Gonna Be, 로리드 허니의 Don't Speak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지금 시각 오전 11시 31분 막 지났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의 새 전망치는 오는 8월 27일에 발표됩니다. 신 총재는 어제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연설에서 최근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상향 조정됐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계적으로라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물가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명목 GDP 성장률이 최근 26년 사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며 이는 국내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출 물가가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정부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는 온라인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특정한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에 수십억 원의 정부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정보의 유포는 관련 법령에 위반된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광고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전북 고창군 고창 담양고속도로 하행선 6.8km 지점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됐고 근처에 있던 소나무 세 그루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빗방울이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어제부터 워낙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 보니까 길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차간 거리 넉넉히 하시고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며칠 더웠어서 그런가 오히려 비가 내리는 오늘이 참 좋네요. 뉴스 앤 뮤직 편안하게 듣기에는 더 좋고요. 배고픕니다 하셨어요. 배꼽 시계가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신호를 알리기 시작할 때죠. 11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점심 뭐 먹지 고민하실 수도 있고 일찌감치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어딘가로 또 향하고 떠나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라디오 함께 배경음악처럼 옆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 또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 준비됐어요. 영건 실버 폭스의 Put Up Your Dukes, 레미올프의 숲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11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포인트를 돌파한 지난 18일 증시 대기 자금과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금액이 모두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28조 4,086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4일 139조 6천억 원대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12일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B2의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지난 18일 기준으로 37조 9,7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달 29일에 38조 227억 원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의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독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충남 아산 곡교촌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호우로 인해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활용해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고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9시쯤에는 충남 계룡 신도암면에선 집중호우에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나무를 잘라냈고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가량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도 많이 흐렸고요. 남부지방으로는 강풍특보 내려진 지역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오늘 저녁 늦은 밤까지 또 비 계속된다고 하니까 날씨 생활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랑 비교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요새 계속 더웠어서 옷 얇게 입고 다니거나 겉옷 얇은 거라도 어디 다 집어넣어서 꺼낸 적 없다 하시는 분들 찾아서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어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하루 만에 9도 정도 내려갔다고 보면 되니까 기온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오후는 트롯 음악과 성인가요 즐기실 수 있는 뉴스앤트롯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노래 3곡 마무리합니다.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롭댓, 프랩의 돈 워리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분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조금씩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요. 호우주의보와 경보도 계속 발령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여운 좀 길게 남아있는 곳 오늘 저녁까지는 대부분 잦아들더라도 일부 중부와 경북은 늦은 밤까지, 강해운 동해안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도, 올림픽대로도, 그리고 고속도로도 이른 시간부터 돌발 구간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현재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대구 부근, 70 물류 부근에 각각 돌발 구간 보이고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차가 많고,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내려갑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남사,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천안분기점에서 옥산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옥산휴게소를 통과해서는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 비룡분기점 통과할 때 정체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네, 비가 내리는 주말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는데요.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이번 여름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밤사이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는 동해안이라고요?
4: 네, 앞으로 주의가 필요한 곳은 동해안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머무는 곳이 중부와 동해안 지역입니다. 강원, 강릉, 인제, 고성, 양양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 전선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발령 상황을 보면 속초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울릉도 독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는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과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장마 시작은 아니라고 하는데 새벽에 발생한 태풍이 변수가 될 수도 있나요?
4: 네, 기상청은 현재 정체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무척 유동적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향을 주는 데다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해 많은 수증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강도 1의 약한 태풍이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강도 3의 강한 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초중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 후반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태풍이 발생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장마 시작 시점이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1: 전국적인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낚시꾼이 강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3: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 통행에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비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먼저 시청자 제보 영상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차들이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고 교차로는 커다란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고인물 사이로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며 서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집중호우로 강원 강릉시 강릉항 인근에 있는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낚시에 나선 70대 남성이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활용해 고립된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구조된 남성은 집으로 안전히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충남 계룡 신도안면에서는 집중호우에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나무를 잘라냈고 사고 수습으로 도로는 1시간가량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당진 송화읍과 고대면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투표소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6: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이 투표 당일 포 이동 투표소에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당일 투표소 상황 재구성이 핵심인데요. 지난 16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2명을 시작으로 그제는 투표소 3곳에서 근무한 투표관리원 9명, 어제는 청담동 투표소 근무자 2명을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합수본 관계자는 이 같은 당일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피의자로 적시된 핵심 인물 윗선 정조준은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 합수본 측은 사실관계 구성을 위해서 고발되지 않은 선관위 관계자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1: 네, 합수본의 수사 범위도 더 확대될 전망이죠.
6: 그렇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이 대표적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합수본의 선관위 일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진행한 출장에서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합수본 측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된 게 맞다며 자신들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많다면서도 이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중간중간 병행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 네, 그리고 올림픽공원 투표소 봉쇄 상황도 좀 알아보죠. 지금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6: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로 이용이 됐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봉쇄한 시위대의 집회가 말씀하신 대로 보름을 넘겨서 16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 속에 참가자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또 우비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수개표 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일부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핸드볼 경기장에 무단 침입한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어제 밝혔고요. 이들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에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9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보해서 출석을 요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3: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미국 특사가 스위스로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난처한 상황인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네타냐후 총리를 직격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스위스로 출발했다고요?
7: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협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도 앞서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협상 일정이 확정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후속 협상이 연기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고요?
7: 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종전 MOU 협상도 막판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차질을 빚었는데 이번엔 후속 실무 협상이 이 때문에 지연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공개된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나를 매우 존중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가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이 핵무기 보유로 가는 길이었던 이란 핵합의를 종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가 B2 폭격기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이스라엘을 살려낸 장본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공격 문제로 종전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돌한 네타냐후 총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면서도 우리는 그를 조금은 제정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개전 초기 언급했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0: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아쉽게 진 우리 축구 대표팀. 이제 남아공과의 3차전을 위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자, 일단은 뭐 우리 대표팀 경기 끝나고 회복 훈련에 들어갔는데
1: 예.
0: 표정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멕시코에 패하기는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우리가 뒤지지 않았다. 실수만 없었다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고 잡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마지막 3차전 승리할 수 있고 32강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보다도 더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표정이 밝거나 분위기가 떨어지거나 다운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1954년부터 월드컵에 출전해서 12차례 2차전에서 이제 3무 8패가 됐어요. 2차전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예.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뭐 2차전 징크스라는 말이 뭐 이번 월드컵 들어서 좀 나오긴 했는데 뭐 2차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뭐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월드컵에서는 조별 리그나 또 조편성이 시드 A, B, C, D 그룹이 시드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2차전에서 우리가 그동안 제일 그 강한 팀을 만났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멕시코전에서 봤던 것도 1차전 체코전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이 플레이의 시작이 빌드업이거든요. 빌드업이 멕시코가 상당히 압박이 강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빌드업이 살아났습니다. 빌드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이 공을 우리가 여유 있게 돌리면서도 멕시코의 그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패스가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죠. 몇 차례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골이 안 터졌을 뿐이고요. 이런 그 날카로운 창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 또 황인범, 백승호 선수가 나섰던 미드필드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3차전 남아공전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실점 장면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표팀이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도 길었고 공 간수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데 유효 슈팅이 사실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1: 이제 그 부분을 이 놀랍게도 멕시코가 대표적인 예로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 그 코너킥은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만 두 개가 나왔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 사례를 보면 멕시코도 정말 철저하게 우리 대표팀을 연구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너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주겠다,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안 주겠다고 노력해서 전후반 90분 내내 하나도 안 주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세트피스가 우리 대표팀의 멕시코를 상대로 한 유효한 공격 옵션이었고 높이에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또 유효 슈팅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하고 좀 연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멕시코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패스가 적절하게 몇 번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우리 대표팀의 골이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0: 예.
1: 이와 같은 이유는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도 멕시코전 끝나고 난 뒤에 왜 원톱이냐, 왼쪽 윙 포워드가 아니고 그리고 에이징 커브 그리면서 이 골 결정력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에이징 커브 그린 것도 그리고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또 이제 원톱으로 왜 고집하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이 가장 편안하고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왼쪽 포지션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0: 예,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톱으로 두 번이나 출전시켰다는 것은 홍명보 감독의 나름의 전술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내세워서 상대방의 수비를 굉장히 흔들면서 그러면서
2: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개최국인 멕시코에 0-1로 아쉽게 졌습니다. 멕시코는 32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다음 주 목요일 남아공과 3차전을 앞두고 회복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경기 분석과 경기 전망 해봤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진 상황이고요. 강원과 호남, 경남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이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곳곳에 비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 하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게다가 빗길이라서 그런지 사고 소식도 많은 편인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쪽으로 가는 길은 화도 부근에서 서종까지 밀리는데 이 화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조양에서 춘천, 내촌 부근 일대로 더 밀립니다. 반대편 서울 가는 길도 양양 부근 일대로 3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들도 곳곳에 정체가 늘어납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이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분당 수서로 외곽 쪽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 반대편 청담대교 쪽으로 진입하는 길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심한 편이고 이 구간 지나는 데는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 창동교 부근과 중랑교 부근 다시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6: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 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는데 12시와 1시 때 2시간 동안은 트로트 성인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와이튼 라디오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중에 시사 프로그램부터 경제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매 시간 각 프로그램별로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또 주중 휴일에는 매시 정각의 YTN 뉴스를 라디오로 동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20분이 되면 YTN 라디오의 주말 생방송 프로그램이죠. 시그니처입니다. 네. 다른 어느 채널에 가도 이런 방송이 없죠.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을 함께 전해드리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도 하고 예. 이 시간은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듣고 싶으신 노래 남겨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풍성하게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시 뉴스엔 트롯이에요. 트로트 준비할 거니까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신다면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면 는건 무료입니다. 김국환의 배 들어온다, 정동원의 뱃놀이 두곡 이어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정동원의 뱃놀이였고요. 그 전에는 김국환의 배 들어온다 였습니다. 마이텐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 앤트로 지금 시각 12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중 유죄와 관련해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SNS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또 YTN과의 통화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나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등의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가 타격왕 경쟁을 벌이는 마이애미 로페스와 맞대결에서 시즌 25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호는 4타수 2안타에 득점과 도루 1개씩을 기록하며 타율을 3할 2푼 8리로 끌어올려 안타 1개를 쳐낸 로페스를 6리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경기에서는 마이애미가 4대3으로 재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호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활용해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고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9시쯤 충남 계룡 신도안면에서는 집중호우에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나무를 잘라냈고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가량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고요. 오늘 토요일이죠. 근데 날이 비가 내리면서 약간 기온도 내려갔고 바람도 불고 좀 쌀쌀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그런 주말 오후입니다. 그런데 주말이라서 아마 외출 계획, 밖에 나가셔야 되는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고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비가 막 내렸다 그쳤다 이래가지고요.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42번님은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김상배 떠날 수 없는 당신 듣고 싶어요. 대구에서... 듣고 계시네요. 대구에서 들으신다면 YTN 라디오 유튜브로 듣고 계실까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평일에는 생방송 프로그램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지만 물론 들으실 수 있고 주말에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계속 실시간 라디오로만 듣는 라디오로만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쩌면 앱으로 듣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도 전국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가뜩이나 오늘 새싹 문자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늘 애청해 주세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 들려드리고요. 강진의 붓 이어갑니다.

김상배 떠날 수 없는 당신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강진의 붓이었습니다. 12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지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가 상향 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의 새 전망치는 오는 8월 27일 발표됩니다. 신 총재는 어제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연설에서 최근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상향 조정됐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계적으로라도 상향 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강원도 강릉시 강릉항 인근 도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돼 차량 이동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와 함께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주형이 남자 골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공동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김주형은 미국 뉴욕주에서 계속된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를 쳐 중간 합계 3언더파로 선두 윈덤 클락에 4타 뒤진 공동 2위에 자리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570번님, 여름에 진입에 부슬부슬 비가 오네요. 친구들과 영종도 회 먹으러 갑니다. 어우, 예.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예. 7807번님, 군포 이왕 공유학교 수업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마크라메 만들기 했는데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멋지게 완성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마크라메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매듭실레이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끈이나 천 끝단에 이렇게 실로 고리를 걸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는 어떤 공예? 뭐 가방 같은 것도 만들고. 근데 제가 사진들을 쭉 봤는데 너무 멋지고요. 7807번님도 수업 때 함께 만든 그 사진도 보여주셨으면 제가 막 감탄했을 텐데.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7865번님 노래 신청하셨네요. 하동진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립니다. 나훈아의 향수 전해드리면서 12시 뉴스앤트롯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 시작하는 뉴스앤트롯으로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 서울은 다시 빗줄기가 강해진 상황이고요. 오늘 꾸준히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은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200m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오늘 더위가 쉬어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4도, 강릉 23도, 광주 26도 예상이 됩니다. 비로 인해 주행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2, 3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두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을 지난 지점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현재 복정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스위스로 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도 이날 앞서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죠. 이란은 며칠 안에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안 되면 군사 공격

0: 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다룰 첫 실무 기술 협상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란은 며칠 안에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향후 며칠 내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 대표인 제이디 벤스미 부통령도 전날 주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 60일 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1: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좋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멈추고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한 걸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2: 이스라엘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우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전사 같은 총리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서 미국이 아닌 이란이 절박했다며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에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전쟁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재임 시절 핵 합의를 연일 비난해온 트럼프에 반격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악화하는 여론 속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교 안보 참모진과 이란 대응을 놓고 대책 회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이 떠안은 비용 부담이 우리 돈 20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 전쟁으로 직접적인 군사 지출뿐 아니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부담까지 반영해 이같이 산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따른 군사비용 추산치는 당시 기준으로 약 290억 달러, 44조 4천억 원이었는데 여기엔 이란의 공격을 받은 미군기지 시설 복구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사태가 종전 국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의 중재로 다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0: 하지만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간헐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4: 지난 이틀간 레바논 남부에선 최악의 무력 충돌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50곳을 공습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고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경파 사이에선 레바논 전체를 불태워야 한다거나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란과의 본협상까지 기약 없이 연기되자 미국이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카타르가 이란과 접촉하면서 휴전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발효된 뒤에도 공식적인 중단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5: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모든 합의 사항은 정치권 소관입니다. 우리는 지시에 따라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입니다.
4: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은 휴전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데다 헤즈볼라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레바논 남부 주민입니다.
4: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미국의 중재 아래 평화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빠져있는 데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까지 크게 약화한 상태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공개된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매우 존중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0: 또 이란과의 합의를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정치권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 핵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그리고 직권남용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핵심 쟁점이 이제 위증 혐의였는데 이건 유죄 판결이 나왔죠?
2: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에 대해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건데요.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새벽까지 평일에 이어간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한 점을 참고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최종 의견에서 검찰은 술 반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성공하려면 0.4% 확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법정에 가지고 들어온 소주를 꺼내 보이면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무죄가 선고된 혐의는 어떤 거죠?
2: 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분리 구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 또 아예 공소가 기각된 혐의도 있죠?
2: 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입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고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관련 사건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때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공범으로 적시해 방어권 없이 먼저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뒤 기소한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며 제동 건 첫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빼고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2: 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고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법원에서 이 소극적인 사실,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피고인 이화영이 위증을 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항소에서 꼭 다퉈볼 겁니다.
2: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이자 연어 술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혀온 박상용 검사는 선고 직후 SNS를 통해 2년 3개월 끝에 해당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YTN과 통화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나 법무부에서 확정 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등의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심리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단기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오늘도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개포 이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조사를 두고는 사실관계 구성을 위해 고발되지 않은 선관위 관계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4: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 2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6: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5: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6: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5: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1: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12: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과 영남 지역은 비가 그친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후면 그치겠지만 일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3, 4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실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담대교 역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오늘 집회로 통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도심 남대문로 서울역에서 숭례문 쪽으로 서울역 4번 출구 앞에 하위 2개 차로가 집회로 인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포대로는 서초역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하위 3개 차로는 집회 준비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으로도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한시 뉴스앤트롯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은 트로트 준비하는 뉴스앤트롯입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8397번님이요. 당직이라고 하시면서 축구보다 뉴스 듣다 그러고 있네요. 보랏빛 엽서 서른도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예,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서른도 보랏빛 엽서.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주파수 FM94.5MHz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20분 뉴스앤뮤직 뉴스앤트롯으로 인사드리고 있죠. 1시 20분에 시작했습니다. 뉴스앤트롯이에요.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트로트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문자 우물정0945 샵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돼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12시 뉴스앤 트롯에서 7807번님이 군포 이왕 공유학교 수업 끝내고 가시면서 오늘 마크라메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너무 멋졌다고 사연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늘 만든 완 마크라메 성작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일단 제가 좀 묘사를 하자면 10대 초반, 그죠? 초등학생이면 저학년으로 보이는 저학년? 네, 고학년? 더 어린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10명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오늘 만든 동그란 원형 틀에 마크라메, 실 매듭 레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형 틀을 실 매듭 레이스로 예쁘게 장식한 너무 예뻐요. 그거를 아이들이 그 얼굴보다 커요. 그 동그란 틀이 얼굴에 갖다 대고 사진을 다 같이 찍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따로 완성하신 마크라메를 따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를 다 아이들이 했다는 거네요. 이걸 다 매듭을 다 예쁘게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네요. 마크라메도 멋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더 예쁩니다. 오늘 토요일에 비 내리는데 학교에 모여서 이거 만든 거잖아요. 오전에 만든 걸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댁으로 가시면서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정말 사진 감사합니다. 이 사진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7807번님이 보니까 새싹 문자세요. 새싹. 그러니까 이 시간에 문자를 처음 보내신 분인 거예요. 저희가 문자창을 보면 이 번호로 처음 문자가 온 그 번호 앞에는 예쁘게 연두색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 있거든요.

7807번님 새싹이 도단한 문자인데 고맙습니다. FM 94.5MHz Y10 라디오예요. Y10 라디오 자주자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다시 한번 너무 기분 좋게 감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겠는데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도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은 트로트 준비합니다. 신승태의 네 박자, 박군의 유턴하지마 두곡 듣고 옵니다.

그래도 다 잊어버리고 쿵짝쿵짝 내 박자 위에 놀고.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박군 유턴하지마 방금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신승태의 네 박자였습니다. 1시 뉴스엔트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3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질의에 선관위는 그동안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의 감시,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제, 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오늘도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개포 2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합수본 측은 이 같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포인트를 돌파한 지난 18일 증시 대기자금과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금액이 모두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28조 4,086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4일 139조 6천억 원대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12일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 신청곡 받고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예요. 앱으로 S01님이요.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김준수의 싹 다 잊고 한 잔. 예, 바로 전해드릴게요. 저구의 잃어버린 정까지 두 곡 듣고 옵니다.

1시 뉴스엔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 참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받고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지속적인 평화 합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전 현직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대이란 평화 구상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내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2,051.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0.7원 하락한 2,004.1원을 기록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계속 열어둘게요. 2시 20분에는 최신가요 보내드리는 뉴스앤뮤직입니다. 예, 지금부터 듣고 싶으신 노래 보내주시면 2시 때 돌아와서 전해드릴게요. 송가인의 진정인가요,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문현주의 폭 터졌네 세 곡으로 뉴스앤트롯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올게요. 박규빈입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2: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서해안 지역은 비가 잦아들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오후까지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기온은 크게 떨어졌고 대부분 지역 낮 동안에 예년 기온을 밑돌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용해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일 진입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하남 진입로 그리고 서하남 진입로에서도 각각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도로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3, 4차로에서 계속해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잠실 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 도로는 성수동 쪽으로 창동교에서 월계 1교, 군자교에서 성동교까지 밀리고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창동교 부근 일대로 주춤합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에 도로가 침수되고 낚시꾼이 강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건물 외장재와 간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곳도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비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먼저 시청자 제보 영상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차들이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고 교차로는 커다란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고인물 사이로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며 서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집중호우로 강원 강릉시 강릉항 인근에 있는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낚시에 나선 70대 남성이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활용해 고립된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구조된 남성은 집으로 안전히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강풍에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가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건물 외장재가 거센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뜯겨나

0: 나갔습니다. 또 부산 감전동과 거제동에서는 잇따라 간판이 떨어져 소방당국이 안전을 위해 현장을 통제한 뒤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충남 계룡 신도안면에서는 집중호우에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나무를 잘라냈고 사고 수습으로 한때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이렇게 여러 피해를 남긴 비구름이 점차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동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15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먼 남해상에서는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는데요.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여름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밤사이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는 동해안이라고요?
2: 네, 현재 비구름대가 머무는 곳은 중부와 강원입니다. 강원 속초, 고성, 양양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전선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영동 지역 비의 양이 많습니다. 다만 비구름대가 북쪽,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비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호우특보 발령 상황을 보면 속초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내륙은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장마 시작은 아니라고 하는데 새벽에 발생한 태풍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2: 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무척 유동적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향을 주는 데다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해 많은 수증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강도 1의 약한 태풍이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강도 3의 강한 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초중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 후반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태풍이 발생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장마 시작 시점이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투표소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먼저 오늘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이 투표 당일 개포이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불러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당일 투표소 상황의 재구성이 핵심인데요. 지난 16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2명을 시작으로 그제는 투표소 3곳에서 근무한 투표관리원 9명, 어제는 청담동 투표소 근무자 2명을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 같은 당일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에 시, 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피의자로 적시된 핵심 인물, 윗선에 대한 조사는 그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합수본 측은 사실관계 구성을 위해서 고발되지 않은 선관위 관계자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합수본의 수사 범위가 더 확대할 전망이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이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이 합수본에 선관위 일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진행한 출장에서 이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합수본 측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게 맞다며 자신들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

0: 있는데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확인할 내용이 많다면서도 이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중간중간 병행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네, 올림픽 공원 투표소 봉쇄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로 이용이 됐었죠. 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봉쇄한 시위대의 집회는 16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 속에 참가자는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우산을 쓰고 또 우비를 입고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뭐 부정선거, 재선거, 수개표 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의 이 불법 행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핸드봉 경기장에 무단 침입한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라고 어제 밝혔고요. 이들을 불러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에 이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9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보해서 출석을 요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1: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4: 유재성 경찰청장
3: 직무대행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2: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며칠 안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안 되면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다룰 첫 실무 기술 협상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란은 며칠 안에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향후 며칠 내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 대표인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전날 주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6: 60일 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좋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멈추고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한 걸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6: 이스라엘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우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전사 같은 총리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서 미국이 아닌 이란이 절박했다며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에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전쟁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재임 시절 핵 합의를 연일 비난해온 트럼프에 반격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악화하는 여론 속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교 안보 참모진과 이란 대응을 놓고 대책 회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20일 스위스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제정신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6: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던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 핵 합의를 내가 끝냈기 때문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6: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네타냐후와 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좀 관리해야 합니다.
4: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사라졌습니다. 전부 제거됐어요. 우리는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데 가장 똑똑한 세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무즈타바는 그 아버지와 다릅니다.
4: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 서울에는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부순환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연희램프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는 홍은램프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8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현재 성산램프에서 홍제램프까지 교통량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길은 계속해서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3, 4차로에서 2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실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교 부근부터 동호대교, 다시 영동대교 부근 일대로 밀리는 영동대교 못간 지점 4차로에는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집회와 집회 준비로 통제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남대문로 서울역에서 숭례문 쪽으로 서울역 4번 출구 앞 2개 차로가 부분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반포대로는 서초역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4위 3개 차로가 집회 준비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 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영동대교와 청담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저는 박기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보내드리는 주말 생방송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에는 최신가요 준비하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첫 곡은 제니의 곡입니다. 제니, Like Jenny.

But have you ever met Jenny? 블랙핑크 제니의 노래였습니다. Like Jenny.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주파수 FM 94.5MHz예요.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뉴스와 음악을 함께 보내드릴 텐데요. 주요 뉴스 간추려서 전해드리고요. 음악은 이번 시간 최신가요 준비하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죠. 문자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미아오의 띠로리 전해드리고요.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입니다. 수임 두 곡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BTS의 Swim이었고요. 그 전에는 미아오의 띠로리였습니다. 2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2시 2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가 상향 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의 새 전망치는 오는 8월 27일 발표됩니다. 신 총재는 어제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연설에서 최근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상향 조정됐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계적으로라도 상향 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실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늘 새벽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평결했는데도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웠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부산 감전동과 거제동에서 간판이 떨어지려고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소방관들이 안전조치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에는 부산 가야동에 있는 오피스텔 외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기장군 정관읍에서는 공장 일부가 침수돼 배수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고요. S01님이요.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쏟아졌는데 버스 와이퍼까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결국에는 다른 걸로 바꿔 타서 어찌어찌 잘 귀가하긴 했네요.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비가 많이 온 곳은 진짜 많이 왔죠. 버스인데 와이퍼가 고장났다.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러면 운전하기 힘들죠. 그리고 안전하게 또 기사님이 이렇게 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잘 귀가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 곳에 따라서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고 좀 그친 곳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조금 날씨가 좀 궂은 날씨가 될것 같아요. 덕분에 막 엄청난 더위 이거는 아니지만 좀 습하면서 그래도 좀 바람은 불어줘가지고요. 근데 6월도 이제 점점 하순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날씨는 이제 한여름의 더위로 무더위로 조금씩 옮겨가겠죠.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습도도 점점 높아질 거라서 음식 드실 때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좀 관리도 잘하셔야 될것 같고 보관 같은 거 잘하셔야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이 최신곡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8920번님이 최신곡 저도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마무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요. 8920번님 마마무의 이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미스터 MMO호 예, 이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츠투하츠의 루드 지드래곤 노래입니다. 태양 대성 함께했어요. 홈 스윗 홈까지 세곡 전해드립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마마무의 미스터 MMO호 먼저 들으셨고요. 하츠투하츠의 루드, 쥐드래곤의 홈스위트홈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2시 44분입니다. 이 시간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오늘도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개포 2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련해 합수본 측은 이 같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시, 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에 아쉽게 패한 홍명보호가 다음 날 회복 훈련을 하고 하루 휴식에 들어갑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이에서 가벼운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경기를 뛴 선수들은 고정 사이클이나 산책을 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미니게임까지 하며 컨디션 유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미루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57로 전장보다 0.9%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날 개시될 예정이었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3시 때에도 뉴스 앤 뮤직 이어갈게요. 앱으로 TKFR님, 네, 4723 황님이시네요. 닉네임이. 비가 오는 날에 저는 베란다 물 청소하고 다음 주 수업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 강사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쉬시는 날인데 또 청소까지 하셨네요. Y10 라디오 들으시면서 청소하셔가지고 좀 힘이 났을까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전해드리고요. 뉴진스의 How Sweet, DPR 라이브의 마티니 블루 세 곡으로 2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고 저는 3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 엄마
2: 민준아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좀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0: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곳에 따라 빗줄기가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충청 지역과 남부지방은 비가 그친 상황이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더불어 강한 바람도 불고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선선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광주 26도, 부산도 26도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계속해서 돌발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2, 3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한강대교에서 여의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도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 못간 지점 4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뒤쪽으로 여의하륜 아드목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쭉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후 YTN 24 시작합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최대 뇌관이었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에 대해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건데요.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새벽까지 평일을 이어간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한 점을 참고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최종 의견에서 검찰은 술 반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성공하려면 0.4% 확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법정에 가지고 들어온 소주를 꺼내 보이면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반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죠?
6: 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분리 구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 이번에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하고 아예 공소기각된 혐의도 있죠.
6: 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묘목과 밀가루 지원

0: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 남용 등 혐의입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고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관련 사건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때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공범으로 적시해 방어권 없이 먼저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뒤 기소한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며 제동 건 첫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빼고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고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법원에서 소극적인 사실,
3: 이덕우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입니다.
2: 없다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피고인 이화영이 위증을 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항소에서 꼭 다퉈볼 겁니다.
0: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이자 연어 술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혀온 박상용 검사는 선고 직후 SNS를 통해 2년 3개월 끝에 해당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YTN과 통화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나 법무부에서 확정 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등의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심리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단기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유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 선동은 결국 거짓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만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집착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의 끝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뻔한 결말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배심원의 판결이 4대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아예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그리고 정치 공작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오늘도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개포이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합수부 측은 이 같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도 고심 중입니다. 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지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한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5: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4: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수의 계약해온 상위 업체들의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면서 선관위가 의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업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사무처장과 친문계열 전 법무부 차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등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기관이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면서 선관위가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독립성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나란히 거취 문제를 놓고 당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 속에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6: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 허리를 굽혀 폴더 인사를 건넨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러나 국회에 돌아와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해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건데 당청 갈등 논란 속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정 대표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7: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8: 강덕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7: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9: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달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6: 정작 정 대표는 선명성만 드러낼 뿐 연임 도전 여부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기에 앞서 다음 주 중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청 갈등은 물론 계파 간의 정면 충돌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퇴 압박에 고난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당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만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8: 양향자
10: 전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11: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지도권 챙길 때는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밖으로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6: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내에서 분출한 사퇴 공방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친한계와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지도부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12: 장동혁 지도부는
8: 오세훈 서울시장
12: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6: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여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0: 한쪽은 당청 갈등 논란 속 연임 도전을, 또 다른 한쪽은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처지에 놓인 여야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의 전국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 경쟁에 대해서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진영 내에서는 다른 요소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모욕하고 폄하하면 국민이 보기에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0: 우리 대표팀이 멕시코에 졌지만 그림 같은 크로스로 전 국민의 눈도장을 찍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엄지성 선수가 그 주인공이죠. 멕시코전은 단지 운이 따르질 않았다면서 다음 경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1: 후반 42분,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 그림 같은 크로스. 비록 상대 골키퍼의 필사적인 선방에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엄지성의 돌파와 크로스는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2: 크로스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3: 엄지성 축구대표팀
2: 엄청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좋은 찬스가 나왔는데 살리지 못한 거는 뭐 사실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 엄지성은 지난 체코전에 이어 이번 멕시코전까지 두 경기 연속 중요한 순간에 교체로 투입돼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서 짜릿한 승리와 아쉬운 패배를 모두 맛보면서 엄지성은 또 한 뼘 성장했습니다.
2: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다음 경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체코전이 끝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잔디를 밟았습니다. 경기에 선발로 뛴 선수들은 가벼운 운동과 산책으로 근육을 풀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미니게임으로 경기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오형규와 조규성 등은 경기를 뛰었음에도 회복조가 아닌 훈련조에 포함돼 체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홍명보호는 하루 완전한 휴식을 취한 뒤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지난 멕시코전에서도 에이스 이강인 선수 상대의 집중마크에도 돋보이는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2차전 패배로 더 중요해진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도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이강인을 집중적으로 막겠다는 스승 아길레 멕시코 감독의 공개 발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이 전반 4분 만에 옐로카드를 받은 이후 견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로모와 리라 두 명이 이강인에게 바짝 붙어 추가 카드를 노골적으로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을 길게 소유하면서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건 여전했습니다. 전반 16분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손흥민의 결정적 슈팅을 가능케 한 것도 이강인이었습니다. 후반전에 공격수를 대거 늘린 상황에서 그의 활약은 더 빛났습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이한범에게 공을 정확하게 배달했는데 아쉽게 골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5: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데 있어서는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체코전에 이어 멕시코전에서도 제 몫을 다했던 에이스 이강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남아공전에서 경우의 수를 걷어낼 핵심 선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저녁부터 차츰 그치겠고 강원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교통량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은 한남에서 양재까지 시구간에 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신갈 부근과 천안에서 옥산 부근, 다시 옥산 휴게소 부근과 주감 휴게소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25km 구간이 넘게 밀립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기흥에서 수원, 다시 달래내에서 한남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서울시의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선 이번에 강변북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오늘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후로 다시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군자교 부근 2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내일은 21일. 절기상 하지죠.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절기죠. 어제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그렇게 덥지 않은데요. 내일은 다시 초여름 날씨 보인다고 합니다. 역시 하지다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인기가요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좋아하는 가요 신청해주세요. 솔리드의 천생연분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이었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이에요.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할 거고요. 이번 시간 인기가요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노래들, 또 지금 좋아하고 있는 노래들 신청해 주시면 돼요.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SES의 너를 사랑해, 원타임의 원타임 두곡 이어갑니다.

원타임이 노래한 원타임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SES의 너를 사랑해였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 3시 31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가 1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도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 16일째를 맞은 오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시민들은 우산과 우비를 쓰고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참가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참가자들은 성조기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해는 다르다는 확신이 자리 잡을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해왔다며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반복해왔고 이번에도 예외일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9849번님이요. 사진과 함께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노래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사진이 어딘가요? 벤치. 벤치가 비어 있는데 벤치 뒤로 꽃이 피어 있고 푸른 그 잎들이 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그 장면을 저기는 강이 보이는 걸까요? 예. 저기 강물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푸르른 사진의 전반적으로는 초록색 빛이 강하게 있는 딱 여름에 비 오는 어느 날의 풍경을 사람이 없어요. 그 풍경만 빈 벤치가 뭔가 되게 여운 있게 사진을 찍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의 지금의 이 날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진이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오랫동안 실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밖이 이렇게 탁 트인 밖에 보이는 이 사진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015B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5917번님 맨발의 청춘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예전에 우리가 즐겨 듣던 노래들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번 시간이 추억의 인기가요를 저희가 틀어드리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노래들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만의 추억이 있는 곡들을 신청해 주고 계시네요. 신청곡 두 곡 보내겠습니다. 버그의 맨발의 청춘 먼저 듣고요. 015B의 슬픈 인연 이어갑니다.

공일 오비가 부른 슬픈 인연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버그의 맨발의 청춘 먼저 들었습니다. 3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스스로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깔끔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비 주제를 자신이 먼저 꺼냈고 증액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논의 여부에 대해 우리 돈을 내고 방위를 스스로 챙길 건데 전작권을 왜 미국이 갖고 있느냐며 당연한 것이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금융 전문가 등이 연루된 천억 원대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권사 세 곳을 대상으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KB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금융사 직원들과 재력가, 관련 법인들을 무더기 고발하며 시작됐고 비슷한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주문하면서 주가 조작 폐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이 호주를 완파하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호주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13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4대1로 대파했던 미국은 호주까지 잡으면서 남은 조별리그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32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네. 3시 뉴스앤뮤직 이제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는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되고요. 뉴스앤뮤직은 5시 20분 이태현 아나운서가 이어갑니다. 신용재 피처링했습니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지금 흐르고 있고요. 오션의 More Than Words, 빅마마, 이영현 솔로곡입니다. 체념까지 전해드리면서 3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하고요.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이제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부터 대체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은 늦은 밤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대부분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오후 내내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 여의상류나들목을 못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까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동호대교를 못간 지점 1차로에도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로 긴 구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무죄가,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6: 역대 최장, 열흘 밤낮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단의 의견은 술파티가 없었다는 쪽에 기울었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7: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8: 2024년 뭐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7: 회덮밥의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6: 1심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사실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기소된 경기도 실무자와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일단 공모했다고 적시하고 이후 이전 부지사를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40분 증언 가운데 술이 반입됐던 언급은 고작 1분이었다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9: 4대3으로 평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8: 김현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입니다.
9: 애초에 이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국민께 알립니다.
6: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임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따라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

0: 판결이 내려지자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야권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 밝혀졌다는 집중포화가 쏟아졌고 민주당에선 왜곡 선동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0: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이 법원 판단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죠.
2: 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그동안 국회와 법원을 전전하며 벌였던 연어 술 파티 선동의 결말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의 조작 기소 프레임이 힘을 잃었다고 짚었습니다. 당 재판 취소 저지 특위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탄압해온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쏘아붙였고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 판결 앞에서도 과오를 인정하기보단 사법부 전체를 겁박하려 들 거라면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었다 규정한 뒤 권력으로 재판을 없애려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중혐의 딱 하나만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을 운운하는 건 아전인수식 부하 내동, 왜곡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배심원 평결이 4-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의적 위증이라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은 모두 무죄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아예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며 검찰의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정치 공작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투표소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이 투표 당일 개포이동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불러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당일 투표소 상황 재구성이 핵심인데요. 지난 16일 이후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이 같은 대면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 같은 당일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피의자로 적시된 핵심 인물 윗선에 대한 조사는 그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합수본 측은 사실관계 구성을 위해서 고발되지 않은 선관위 관계자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합수본의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요?
3: 맞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합수본의 노태학 전 위원장은 물론 선관위 일부 직원, 불상의 직원이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진행한 출장에서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합수본 측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중간중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법리 검토와 함께 지난 중앙선관위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 가운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또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올림픽공원 투표소 봉쇄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봉쇄한 시위대의 집회가 16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 속에 참가자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우산을 쓰고 또 우비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수개표 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핸드볼 경기장에 무단 침입한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어제 밝혔고요. 이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에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한체육회사나 체육 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9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보해서 출석을 요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0: 네, 어제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낚시꾼이 강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강풍에 건물 매장재와 간판이 떨어져 나갔고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승훈 기자, 비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먼저 시청자 제보 영상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차들이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고 교차로는 커다란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고인물 사이로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며 서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집중호우로 강원 강릉시 강릉 인근에 있는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낚시에 나선 70대 남성이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활용해 고립된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구조된 남성은 집으로 안전히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강풍에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가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건물 외장재가 거센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뜯겨 나갔습니다. 또 부산 감전동과 거제동에서는 잇따라 간판이 떨어져 소방당국이 안전을 위해 현장을 통제한 뒤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나무를 잘라냈고 사고 수습으로 한때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예, 비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다만 영동 산간에는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15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영동 지역에 내리던 비도 잦아들고 있다고요?
5: 네, 현재 비구름대가 머무는 곳은 중부와 강원입니다. 강원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 북부에 내리던 비의 양은 시간당 5mm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비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호우특보 발령 상황을 보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등 영동 지역에 아직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 비가 더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장마 시작은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발생한 태풍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5: 네, 기상청은 현재 정체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는 데다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해 많은 수증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강도 1의 약한 태풍이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강도 3의 강한 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초중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 후반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태풍이 발생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장마 시작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석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프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20일 스위스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에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제정신을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6: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7: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던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 핵합의를 내가 끝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7: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네타냐후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좀 관리해야 합니다.
6: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7: 사라졌습니다. 전부 제거됐어요. 우리는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데 가장 똑똑한 세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그는 달라요. 모스타바는 아버지만 다릅니다.
6: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YTN FM.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이 도심에서는 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했던 인원들이 종로 1가에서 3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1차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서울중앙지검 서문앞 하위 3개 차로가 집회로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하남 쪽으로 가는데 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뒤쪽으로 서강대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고속도로에도 곳곳에 돌발 상황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13km 구간이 쭉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 하지만 직장인들의 지갑은 여전히 빠듯하기만 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내년 시급이 12,000원 선까지 올라야 숨통이 조금은 트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숨에 풍족해질까요? 인건비가 오르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깊어질 거고요. 결국 돌고 돌아 감당해야 할 물가가 또 오르는 야속한 쳇바퀴가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제도나 환경이 바뀌길 마냥 기다리기에는 당장 버텨내야 할 몇 달의 현실은 차갑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나 시급이라는 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가계부 자생력이 필요합니다. 오르는 물가 속에서도 내 자산의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흔들림 없는 미래를 다져나갈 수 있는 방법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생력 키우는 비결 알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은 왜 계속 해야만 하는지 야속합니다. 두 분 팀장님들은 요즘 어떤 상황에서 야 진짜 물가 많이 올랐다 이걸 실감하세요?
2: 저 최근에 느껴본 적 있어요.
0: 뭐야?
2: 너무 일이 늦게 끝나서 8시가 넘어서 집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뭐 하나 시켜 먹을까 했는데 치킨이 27,000원인 거예요.
0: 한 마리예요?
2: 네.
1: 아니 평소에도 자주 시켜 드시는데
2: 그래서 그날은 그냥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던 날이 있었죠. 근데 치킨이 맞아요. 27,000원이라는 게 혼자 먹기에는 남잖아요. 근데 27,000원 주고 먹기엔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0: 치킨을 김치볶음밥으로 선회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 거거든요.
2: 맞아요.
1: 맞아요. 저도 뭐 외식 물가에서 굉장히 쉽게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3인 가족이긴 한데 뭐 예전에 그냥 외식 비용으로 뭐 삼겹살 먹는다 그러면 3인이서
2: 그죠? 5만 원?
1: 5만 원 정도 뭐 주류를 곁들이더라도 한 5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요 뭐 거의 뭐 10만 원에 맞아요.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네, 생각 없이 뭐 영수증 됐습니다 하는데 문자로 날라오는 거 보면 그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0: 그렇죠. 요즘에. 저는 교육비 보면서 야 물가 진짜 많이 올랐다.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피아노 학원 다녀도 그냥 뭐 10얼마 했던 것 같은데 네. 10얼마? 일주일 내내 다녀 10얼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자릿수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애들 진짜 교육비 만만치가 않거든요.
1: 저도 이제 시키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후면 이제 금세 저도 체감하겠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그냥 넉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는
1: 맞아요.
0: 가계부 그냥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그쵸.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지출 항목들 분석하고 좀 체크해보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겠죠.
1: 아 물론입니다.
0: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집 가계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항목들 짚어보고 새나가는 불필요한 그런 지출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526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청취자입니다. 납입한 지 오래된 보험도 있고요. 최근에 가입한 보험도 있는데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다 보니 진짜 이젠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지를 하려고 봤더니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너무 아깝고 또 그냥 유지하자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내는 보험료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솔루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앞서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외식 물가 너무 올라서 치킨 못 사 먹고 김치 볶음밥 해 먹어야 되고
1: 맞아요.
0: 학원 어디를 좀 덜 보내고 집에서 문제집 풀리면서 가르쳐 볼까 막 이렇게 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다 보면요. 아 이거 보험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줄여보자 증권을 들여다보면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금방 이 위험들이 미래에 곧 발생할 것만 같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네, 우선 이 상담을 하다 제가 이제 도와드리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니까 알아서 좀 잘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3: 그런 분들이 아직 많으신가요?
1: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설명을 해드려도 이 뒤돌아서면 까먹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내 보장을 수정하고 싶다? 지금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아무리 증권을 봐도 이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0: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나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좋습니다. 어떻게 뭘 하면 되는 걸까요?
3: 일단 뭐 첫 번째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겠죠. 하나 두 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는 뭐 그중에 갱신 실손보험 같은 게 계속 갱신되면서 올라가니까 무지막지하게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어서 이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이럴 때는 우선 증권을 보시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입 연도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0: 일단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 가입 연도를 확인해야 된다. 왜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1: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납입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3: 이 보장을 그렇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1: 그렇죠. 이 보장을 살펴봤을 때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을 때 이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품이라면 새로운 상품과 비교한 후에 나중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를 권유할 때도 있지만 이 납입하신 지가 오래된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를 하기보다는 이 그 안에서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0: 그렇군요. 가입하지 얼마 안 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가입돼 있다면 뭔가 새로운 상품이랑 비교해서 해지를 권해볼 수도 있겠지만
3: 그렇죠.
0: 납입한 지 워낙 오래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총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1: 그렇죠.
0: 그거를 해지해서 보장을 다 날리는 것보다는 좀 삭제 같은 방향을 통해 수정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3: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최근 20년 납입으로 뭐 월 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분의 상담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8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이제 보험료 납입은 끝나고 보장만 이어지는 상품 보장이 쭉 이어지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증권에 보니까 질병, 뭐 상해 입원일당,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가 좀 좁고 좀 이제 뭐 가성비가 떨어지는 담보들이 가입이 많이 되어 있으셔서

0: 이 부분만 부분 특약 삭제를 통해서 이제 보험료를 좀 낮춰드렸더니 이 7만 원의 보험료가 3만 7천 원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납입할 비용을 제대로 가입된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의 가입 연도를 보시고 적어도 내가 절반 이상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해지 또는 수정을 전문가를 통해서 좀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1: 그렇군요.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이 되고 고민되신 분들 첫 번째로 해지해야지라고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입한 이 보험들 가입 연도를 확인하시고 월 보험료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뭘 삭제하면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없애버려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예요.
2: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보장의 점검이 필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스 진단비 많이 보시고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 종합보험이라던가 혹은 운전자 보험 등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하시다 보면은 꼭 중복으로 가장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담보들 중에 하나예요.
0: 맞아요. 대표적인 것들이죠.
2: 그렇다 보니까 이 필요한 담보이긴 하지만 굳이 이거를 중복으로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까지는 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골절이라던가 화상, 깁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하나 있죠.
1: 실손보험.
2: 맞아요. 실손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특약 삭제를 통해서 중복이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보험료를 낮추시는 게더 좋겠죠.
1: 그렇죠. 보험 다이어트 하고 싶다. 뭔가 보험은 나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성비 있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중복 삭제부터 체크해 보시고 삭제해 볼수 있는 것들 뭐가 있느냐? 지금 권지은 팀장님 짚어주신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스 진단비. 두 분은 살면서 골절, 화상, 깁스, 뭐 이렇게 요거 관련해서 좀 이슈 있었던 적
2: 저는
1: 있으세요?
2: 단한 번도 없지만 다수를 받은 분이 또 계세요.
1: 아, 여기 김정수 팀장님 골절
0: 예, 저는 뭐
1: 진단비.
0: 심심하면 골절, 뭐 심심하면 화상, 뭐 깁스도 뭐 수도 없이 했고요. 근데 저 또한 이거를 뭐 중복해서 많이 가입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예, 어차피 실손해서 웬만한 것들이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각각 담보 하나씩만 가입을 해놨고요. 이걸 중복해서 가입한다면 뭐 나중에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겠죠. 어차피
1: 그렇죠.
0: 보험은 매몰 비용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과감하게 덜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일단 이제 보장을 뭐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지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저도 뭐 20년 넘게 이 보험 상담을 좀 도와드렸지만 사실 완납한 상품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납입할 여력에 맞춰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갱신형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 가입 당시에 갱신 특약이 같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만기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그때까지 납입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50대 전후까지는 보험료가 미미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갱신이 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 보고 갱신 특약이 가입됐다는 걸 알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 갱신형 특약을 가입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가능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특약들은 이 갱신이 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젊으시고 건강하실 때꼭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들의 보험료가 부담될 때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취자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거나 또는 증권이 다 있는데 봐도 봐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도움받고 100세 시대를 위한 보장 준비와 내 노후 자산 마련의 토대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자산도 불려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샵 0945번 문자 번호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무료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서 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30대 같은 40대 미혼 청취자분이세요.
0: 아, 본인 이야기신가요?
1: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분도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점검을 원하셨어요.
0: 그렇군요. 30대 같으신 40대 여성 청취자분. 권진 팀장님 표정이.
2: 아니죠, 다른 분이죠.
0: 뭔가 본인 이야기를 하시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도 이분의 실물을 뵙고 싶네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상담 신청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고민이 결국에는 기존 보험의 보장 점검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제대로 돼 있는 거 맞아? 이게 항상 불안하니까요. 가입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설명 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빠진 것 같아서 새로 가입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2: 맞아요. 뭐 저희도 이제 이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담보들이 생겨나면 교육도 하면서 이제 상담을 매일 도와드리지만 전문 분야에 저희처럼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뭐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우리가 막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해 놓고 안 쓰면 다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험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보장과 특약이 있는지를 다 잊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청취자분은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가입하신 상품의 총 보험료는 26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우선 12만 원의 종신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보장으로는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라서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암보험은 4만 원의 보장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나머지 10만 원은 연금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0: 총 보험료는 뭐 과하지 않아요. 근데 불필요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미혼이라고 했는데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뭐 그 부분도 이 청취자분도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친척분의 권유로 가입을 하게 된 이 종신보험이었는데 이제 납입하신 지 약 한 4, 5년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이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긴 했지만 그 외에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범위가 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차지하는 보험료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은 이제 실손을 좀 빼내면서 해지를 권유해드렸습니다.
0: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1: 우선 암보험 같은 경우는 20년나 80세 만기이긴 했지만 암진단비가 5천만 원 대비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납입하는 기간이 8년밖에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연금 상품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은 암보험의 암진단비 이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보장은 없으신 상태예요.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약들 다 삭제한 거니까.
2: 맞아요. 그래서.
0: 그렇죠. 이제 보장을 좀 채우셔야겠는데요.
2: 그렇죠. 일단은 이제 기존 보험의 암보험이 이제 만기가 80세 만기다 보니까 좀 더 만기를 좀 길게 100세로 이제 준비를 하기로 하셨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암진단비를 4천만 원 정도 추가 준비를 해서 좀 총 7천만 원 정도로 대비를 하셨고 앞서 이제 종신보험에 조금 범위가 좁게 가입되어 있던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이제 범위를 넓혀드려서 각각 천만 원씩 또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수술비를 또 천만 원씩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월 10만 원으로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이 40대이시면 앞으로 남은 60년을 이제 이 보험 활용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보다야 내가 살면서 필요한 아플 때 쓸 수 있는 그런 생존시 진단비, 치료비
2: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넣은 사례 바로 제 사례였습니다.
0: 아니 어쩐지. 아,
2: 뻔뻔하시네요. 진짜.
0: 아 그러니까요. 앞서 30대 네. 같은 40대였는데 진짜 본인 얘기하는 아니, 것 같았거든요.
1: 유튜브 라이브를 많이 안 보시길래.
0: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0: 날 들어오시면 30대 같은 40대 권진 팀장님 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들어오셔도 지금 라이브 통해 전문가들의 얼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라이브 채팅창에 좀 여러분들의 그 보신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음 주에는 제가 뭐 50대 같이 생긴 40대로 뭐 제가 주제를 해서 제가 제 거 갖고 와야 되겠네요.
0: 아, 그러면 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2: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잘 가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0: 전문가니까요.
2: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문가 일을 도움을 하기 전에는 이런 실패 사례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실패를 저희 얘기를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청취하시고 내가 필요한 보장 혹은 내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때에는 좀 상담을 미리 빨리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들 또한 시행착오를 겪고 슬럼프도 겪고 실패를 경험할 텐데 재무설계 전문가 또한 그렇겠죠.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만 랩인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도 분석하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보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굿모닝 굿나잇 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 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잇
0: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은 어떻게 김정수 팀장님 사연인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분의 사연이고요. 현재 화물운송업을 하시면서 이제 라디오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죠. 본인과 비슷한 사연들의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은퇴 전에 보장 점검도 좀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하고 싶다 싶으시다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입니다.
0: 그렇죠. 운전할 때 굿모닝 굿나이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도 애청자분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뭐 한두 번 듣고 상담 받아야지 하기보다는 되게 오랜 기간 듣고 이 라디오 방송에 신뢰가 쌓여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네. 저도 제일 오래 청취하신 분은 7년.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0: 아, 7년 만에 7년 그럼 상담 만에 신청을
2: 하신 거예요.
0: 그렇군요.
2: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신 게 다행이신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청취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을 해지해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 없는 특약만 해지를 하고 유지를 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저도 굿모닝 굿나잇프를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 또 돌아서 막 까먹고 그럼요. 막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겠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물어볼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요.
2: 맞아요.
0: 자, 그럼 우리 청취자님은 어떤 보장을 갖고 계셨길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1: 네, 일단 현재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는 월에 43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 가입하신 상품 총 6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뭐 1인 보험료는 뭐 꽤 많은 비용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2009년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이 이제 18만 원, 운전자 보험이 4만 원, 또 치아 보험이 7만 원, 또 종합보험이 한 건 더 있었어요. 9만 원, 또 4만 원. 이렇게 종합보험이 두 건이 더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또 주택화재보험 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0: 아, 건수가
1: 굉장히 여러 건이죠.
0: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봐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종합보험 18만 원, 제일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보장이 들어있었을까요?
2: 우선 이 보험료가 많이 납입되고 있는 큰 이유는 여기에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셨어요. 2009년에 가입할 당시에는 9만 원가량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계속 갱신이 되면서 인상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두 배 올랐네요. 그렇죠?
2: 맞아요. 그리고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을 살펴보니까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진단비 1천만 원, 그 외 질병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모든 보장기간은 80세 만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0: 아, 보장 만기가 80세인 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짧아 보여요. 좀 불안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암진단비 상담비 3,000만 원이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0: 나머지 보장은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니까 요건 좀 어떻게 부분 특약 삭제를 하셨을까요?
1: 네, 물론 보장의 범위가 좀 좁다 보니까 부분 특약 삭제를 해도 되지만 이게 29년도 2월까지만 납입하시면 납입 완료가 되고요.
2: 얼마 안
1: 또,
2: 남았군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약 4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기로 했고요. 다만 실손 의료비가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거를 4세대로 변경해드리려 했지만 실손도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왜요? 보험료가 이렇게 부담되시는데 왜 실손 전환을 안 하셨을까요?
2: 물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입을 해드리는 게 좋았지만 이 최근에 청취자분께서 병원을 내원하시면서 치료나 시술을 받으시고 혜택을 좀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은 추가 치료할 일은 없지만 추후에 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하시고 치료가 좀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비교하고 변경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0: 그렇군요.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실손 전환할 때 당연히 이렇게 병원 다니신 것 같은 계획들 잘 체크하고 실손 전환을
1: 그렇죠.
0: 고려하셔야겠습니다.
1: 뭐 현재 현증이 있으시다면은 일단은 실손보험이 굉장히 부담되느라 도저히 못 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유지하면서 보상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4만 원가량 납부하셨었죠.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반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서 한 3배, 4배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 4만 원 안에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보험이 아주 잘 가입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임플란트를 하게 될까봐 3년 전에 미리 가입을 해놓으셨다고 해요. 얼마 전 치과 치료를 마쳤는데 뭐 단순히 씌우고 떼우는 치료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고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우리가 실제로 받은 보장이 훨씬 더 적으셨대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아직 임플란트를 해야 될 만한 이빨이 아직 없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동안 납입하신 비용은 아깝지만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이 비싼 치아보험은 좀 일단 정리를 과감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 네, 주변에 이 치아보험 가입 중인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임플란트를 한 개만 해도 치과보험은 무조건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임플란트가 비싸잖아요. 개당 얼마 하나요? 100만 원
1: 뭐 보통 100만 원
0: 정도?
1: 정도 잡으면
0: 그쵸?
1: 되죠.
0: 한다고 했을 때 치아보험이 월에 뭐 3, 4만 원이면은 하나만 해도 일단 이득일 것 같은데요. 정답은 O.
1: 땡.
0: 뭐 하시는 거죠?
1: 잘못했네요.
0: 종소리 같네요.
1: 네, 뭐 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두 개 정도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이게 이 치과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실손보험처럼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은 가입할 만한 건데 실제로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7만 원씩 납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0: 치아보험 7만 원.
1: 그렇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우리가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됩니다.
0: 이게 또
1: 그렇죠?
0: 면책 기간 같은 게
1: 그렇죠.
0: 있는
1: 감액
0: 거예요?
1: 기간도 있고 면책 기간도 있는데 자, 그럼 7만 원씩 2년이면은 24개월인데요. 한 170만 원 정도를
0: 그렇죠.
1: 납부를 하셔야 돼요.
0: 하나 하면 손해네요.
1: 근데 그때 가서 두개 하신다 그래도 30만 원 정도의 이득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진짜 임플란트가 필요하실 때 그때 가서 가입하시고 2년 뒤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 두개 하는 거 가지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대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치아보험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될수 있으니까 꼭
1: 맞아요.
0: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치과보험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른 보험은 어떻게 하기로
2: 네,
0: 하셨을까요?
2: 나머지 종합보험 두 건에 총 13만 원은 납부하고 계신데 보장을 살펴보면 딱히 4만 원의 상품으로는 표적항암 치료를 위해 가입하신 거 말고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2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를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좀 도와드리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춰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많이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지치기가 된것 같아요.
1: 맞아요. 일단 실손에서 뭐 입원비에 대한 비용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적으로 이런 거 가입하실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요. 나머지 9만 원의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 외에 또 질병과 상해에 관련된 반복 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쉽게도 모두 5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씩 또 수술비, 반복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그 외에 또 지병이나 상해 수술비 그리고 기존 암 진단비가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셨지만 이제 90세 만기로 또 추가로 1,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0: 아, 불필요한 보장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까지 낮춘 두 개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 문자는 제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맘카페에서 핫한 게 있어요. 자, 2971번님이 물어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맘카페에서 어린이 간병보험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부모가 직접 간병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아이 돌 전후로 열경련이 있어서 두 번 병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간병인에 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간병했을 때도 부모 간병 비용이 지원되는 보험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1: 일단은 뭐 저도 아직 그만한 나이에 이제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뭐 저도 가입을 할까 고민을 살짝 해보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아까 가입 여부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태아 때 가입하는 보험에 그 간병인 담보가 있다면 저는 가입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태어나서 영유아 뭐 15세 미만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5세 미만에 뭐 부모가 간병해도 뭐 간병비가 나간다라는 식으로 지금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부모도 간병인 자격이 있는 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아이들이 뭐 저희 아이는 딱히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좀 모르겠지만 애들이 뭐 폐렴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열이 고열이 난다거나 해서 입원하면은 사실 이틀 삼일 응급실 들어갔다 이틀 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병인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왕력이 있었던 뭐 고열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병력이 있었으면 이것도 정확하게 건강고지를 5년 이내 또 2년 이내 입원 수술이라든지 5년 이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까다로울 뿐더러 이거를 만약에 정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이미 기본적인 뭐 아이들 보험하고 아이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납부하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보셔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질문 주신 2791번님께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갱신형인지, 보장 기간이 짧은 건 아닌지, 내 노후에 위험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장이 맞는 건지 체크해보고 싶으시죠?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3: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그친 곳도 있고 약하게 빗방울만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산간은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매시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다시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10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오늘도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개포 이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합수본 측은 이 같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에 민주당 인사들이 동행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장을 두고 국정원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성사된 해외 출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 점검단을 꾸렸고 출장지인 오사카와 캄보디아도 당시 국정원이 직접 선정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여야 교섭단체 모두에 참관을 요청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았냐면서 해외 점검을 내팽겨치고 직무유기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외유 프레임을 씌우는 건 뻔뻔함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수의 계약해온 상위 업체들의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면서 선관위가 의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해당 업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사무처장과 친문 계열 전 법무부 차관,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자문위원 등 인사들이 사외 이사로 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기관이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면서 선관위가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독립성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시민들의
4: 유재성 경찰청장
3: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2: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며칠 안에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안 되면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운정 특파원입니다.
6: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다룰 첫 실무 기술 협상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란은 며칠 안에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향후 며칠 내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 대표인 제이디 벤스미 부통령도 전날 주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7: 60일 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좋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멈추고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한 걸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7: 이스라엘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우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전사 같은 총리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서 미국이 아닌 이란이 절박했다며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에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전쟁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재임 시절 핵 합의를 연일 비난해온 트럼프에 반격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악화하는 여론 속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교 안보 참모진과 이란 대응을 놓고 대책 회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미국 정보당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지속적인 평화 합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시간 19일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대이란 평화 구상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환율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평균 3%로 예고한 가운데 내수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8: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서울장 종가에 비해 4원 가까이 오른 1,53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에 떨어지다 달러 가치 상승세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더딘 석유 공급, 외국인의 코스피 차익 실현, 투기성 거래도 쉽사리 환율이 떨어질 수 없는 배경입니다. 고환율은 고유가 파장과 더불어 물가에 우려를 더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물가 전망입니다. 하반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내다봤습니다.
9: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약
7: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 고용부장입니다.
9: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가 충격의 영향이 간접 효과를 통해 물가 전반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8: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마저 물가 자극 요인입니다. 하는 분석 결과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른 기업도 임금을 올리거나 다른 부문 노동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위 40에서 60%의 평균적인 성과급을 주는 곳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는 물가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시적 소득으로 여겨져 소비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이제 성과급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그 흔히 말하는 반도체 경기의 어떤 호조가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채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양상들이 보였다.
8: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0.7원 하락한 2,004.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일단락됐지만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은 아직 내려갈 줄 모르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정상화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11: 서울시 내 한 주유소에 공지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9원, 경유 가격도 2,039원에 달합니다. 유가를 끌어올린 이란 전쟁이 끝을 맺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석유값에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12: 종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는 뭐 떨어지는 느낌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민 입장에서야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언제쯤 떨어질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11: 실제로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50원대 안팎을, 경유 가격도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 전쟁의 종전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13: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시차와 공급망 정상화라는 과제를 풀어야만 소비자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유 공급이 100%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4척의 우리 선박이 한국에 돌아오려면 20일 넘게 소요됩니다. 또 주요국들의 원유 수요가 쏠리면서 전쟁 이전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4: 재고를 이제 다시 비축하려는 수요랑
7: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입니다.
14: 개인적으로 한 4분기가 되어야지 추세선상 80달러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3: 석유 최고가격제의 해제 시점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최고가격 발표를 유보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종료할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5: 호르무즈 통항
7: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15: 이걸 해제했을 때 국내 석유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 정유사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선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그리고 최고 가격과 별개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석유값 정상화의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해는 다르다는 확신이 자리 잡을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검사실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네.
1: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루어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3: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1: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후 내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편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하릉하둔목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양방향 같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종암분기점에서 묵동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 주춤하고 있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정릉램프,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서행이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밀립니다. 이 밖에 지폐로 통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기 때문에 이 부근 지나는 데는 잠깐 밀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들도 교통량은 꾸준한 편이지만 평소 주말에 비해서는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다시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모두 앞에 20km 구간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서평택에서 팔탄, 매성휴게소에서 팔곡,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23km 구간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짧게 밀리는데요. 이후로도 다시 부곡에서 동군포, 둔대에서 반월터널, 군자부터 월곡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6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6월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메말라 있던 들녘과 밭에는 반가운 단비가 되겠지만 비와 함께 바람까지 제법 강하게 불고 있어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창밖 풍경도 한층 더 쓸쓸한 주말 오후인데요. 오중충한 주말 오후를 더 운치 있게 만들어줄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촉촉한 토요일,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 첫 곡은 세쿠가 부릅니다. Dayron, Dangerous Lover.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7: 안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Dangerous Lover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쿠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팝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사연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같이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Paper Lace의 The Night Chicago Die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Donny Hathaway가 부릅니다. I Believe to My Soul.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오늘도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개포이동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 측은 이 같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가 상향 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어제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연설에서 최근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상향 조정됐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계적으로라도 상향 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물가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명목 GDP 성장률이 최근 26년 새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며 이는 국내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출 물가가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의 새로운 전망치는 오는 8월 27일 발표됩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은 지난주보다 0.3원 내린 2051.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0.7원 하락한 2004.1원을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비지스의 Words, 이어서 오아시스의 Wonderwall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검사실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늘 새벽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는데도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웠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실개표소 봉쇄가 1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도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 16일째를 맞은 오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시민들은 우산과 우비를 쓰고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참가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참가자들은 성조기와 부정선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이 호주를 완파하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호주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지난 13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4대1로 대파했던 미국은 호주까지 잡으면서 남은 조별리그 한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32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시저스의 Jerk It Out 이어서 에즈라 콜렉티브의 연주곡이죠. Everybody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7: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고요. 모레는 내륙과 제주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22도, 대구 28.1도, 전주 2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이고 비도 오고 있어서 평소라면 금방 가는 거리도 배로 걸리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굵직한 정체 보이고요. 빗길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원효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주변 혼잡합니다. 청담대교부터 막히고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사고 소식 발생했는데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부경인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와이드 이어가겠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첫 실무 협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스위스로 향했고 이란 외무장관도 곧 출발할 거로 알려져 현재 시간 이번 주말 대면 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2: 네,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4: 네,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 와 있습니다.
2: 예, 어제 양측의 첫 실무 회담이 불발됐는데요. 다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네요.
4: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현재 스위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는 이미 도착한 상태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은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도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 양측의 대면 회담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스위스 정부는 일단 협상 장소인 이곳 뷰리겐슈토크 인근 출입 통제 조치를 월요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키스탄의 나키비 내무장관이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출발하는 등 중재국들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네, 앞서 첫 회담이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가 빨리 흘러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바다에 기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양측이 맺은 종전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60일 안에 본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을 기준으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60일간의 협상 기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표대로라면 양측은 8월 16일까지가 이란의 비핵화 방안 등을 담은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결국에는 대면 협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레바논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거죠.
4: 네, 첫 실무 회담이 연기된 주된 이유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한다고 돼 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해 놓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20일에 또다시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 5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종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무산된 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19일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교전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밤 사이에도 공습이 이어졌는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자국군을 공격해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자마자 서로 공격을 계속하면서 향후 이란이 레바논 문제를 이유로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리겐슈 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0: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제정신을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보도에 김잔디 기자입니다.
1: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2: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 핵 합의를 내가 끝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2: 만일 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네타냐후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좀 관리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란 고위층은 사라졌습니다. 전부 제거됐어요. 이후에 우린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똑똑한 세력입니다. 전 이게 실제로 정권교체라고 봐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죠.
1: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대입니다.
0: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 약 9조 2천억 원을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 따른 초기 금융 유인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 방안은 동결 자금을 보관 중인 카타르가 이란 중앙은행이 주문한 식품이나 의약품, 다른 인도주의 물품 구매를 허용하는 형식이 될 거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방안의 목적은 전 세계 묶인 거로 추산되는 이란 자금 1000억 달러 중 일부에 이란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로 카타르 내 60억 달러 사용 방식이 다른 이란 자금 처리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3: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실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4: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5: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5: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되어 제공시키고 싶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4: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루어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6: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2: 이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6: 날짜에 관해서만

0: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1: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법원은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로 봤습니다.
3: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입니다.
4: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3: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 선동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연어 술파티 주장은 위증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6: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7: 사법 국민의힘 시스템 소속 대변인입니다.
6: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집중포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4대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세 혐의 중 두 가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나만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의 동조에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독재자 운운하느냐고 치받았습니다.
8: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많은 참사 끝에
7: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8: 파괴하려 했던 내란 속에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5: 진보당은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사법 방해와 증거인멸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1: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5: 엄마.
6: 민준아. 유정아.
7: 필요할 때 확장돌봄.
8: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7: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0: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7: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4: 교통안전 1분 턱.
1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8시를 기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요.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어서 물가 접근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부경인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한강대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대교부터 정체고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양양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어제부터 마곡역 부근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 10시까지 진행되는데 마곡중앙로 마곡나루역 3번 출구에서 6번 출구 앞 220m 정도 구간을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월요일 아침 5시까지 도로 이용 어렵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방향 목동교에서 금천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안양천로 외곽 방향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인데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딥 리버 카네 메이슨 가족의 연주였습니다.

쿠르트 바일의 유칼리,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노래한 곡입니다.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엘렌 메르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 중에서 1번, 2번, 6번,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취리히 실내악단의 연주입니다.

쿠르트 바일의 유칼리,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엘렌 메레시의 피아노 연주,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 중에서 1번, 2번, 6번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취리 실내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뒤에 돼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24님입니다. 셀디, 저는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지금 뉴더클 들으며 집을 나섭니다. 평소 제 체력보다 더 긴 코스라 살짝 긴장되지만 완주 하나만을 목표로 사고 없이 즐기며 잘 타고 올게요 하셨네요. 지난주 주말이었으니까 지난주 주말에 약간 비가 올 듯이 그런 날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후덥지근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잘 완주하셨으리라 사고 없이. 요즘 갑자기 날씨가 정말 무척 더워졌죠. 네, 뜨겁더라고요. 뜨겁고 습할 때 습하고 아주 그냥 에어컨 없이는 힘드실 텐데 자전거 페스티벌이니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대회 이런 것보다는 편하게 코스를 보면서 친환경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4007님입니다. 슬기님, 완벽하게 달콤했던 자유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파미르 트레킹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녹초가 되어 그렇게 생고생을 할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래요. 이제 저는 무엇으로 자유를 찾아야 할까요? 남편과 바통 터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 슬퍼요 하셨는데 이것은 바통 터치할 게 아니라 이 남편을 북돋아 주셔가지고 칭찬에 칭찬을 여보 그 어렵다는 파미르 트레킹을 하고 왔단 말이야? 잠깐만 당신의 이 체력과 건강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아직 살아있구만 하면서 이제 술래길을 다시 저기 보내셔가지고 이제 생고생했지만 이제 이럴 수 있죠. 여보 어땠어? 그 파미르 트레킹이 가니까 어때? 고생했어? 뭐 고생했지만 그래도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얻은 게 있어. 그러면 당신도 좀 이런 거 한번 떠나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남편분을 집에 두고 4007님께서 파미리 트레킹 간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네 우리나라 국토대장정 편안하게 전국 투어를 하시면서 좀 쉬고 오시는 게 어떨지. 근데 아마 일하시거나 이러면 또 어디 못 가잖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편분이 떠나는 게 더 편하신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남편분을 복돋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키시는 게 4057님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듀엣토르님이 저도 파미르 고원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예요. 좋은 연극 슬디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네요. 네, 4057님의 남편분께서 파미르 트레킹은 생고생이라고 하십니다. 네, 듀엣토르님 이거 생고생인 걸 잘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체력도 체력이지만 아마 뭐 어떤 쉬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한 게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호텔이나 이 숙박시설이 얼마나 훌륭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네. 넓고 쾌적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정도의 시설은 어느 나라 가서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뭐 전 세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게 뭐 비싸다고 해서 막 5성급이라고 해서 막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정말 그 값에 맞는 편안한 시설이랄까요? 거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2055님, 새벽 듀더크를 정원 일하면서 듣고 해 뜨고 나서 1시간가량 더 일했더니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여름이 해마다 가혹해지네요. 백합이라면 보통 흰 꽃을 연상하는데 실제로는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백합답지 않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성이란 세상의 모든 종을 존속시켜온 힘이며 음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듀에토의 일몬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핑크색 사진이고 하나는 우리가 아는 백합인 것 같아요. 백합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둘 다 백합이겠죠. 그 백합의 종류가 다양한데 진짜 이 핑크색 백합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약간 색감은 무궁화보다는 연하고 코스모스보다도 연하고 근데 피어있는 꽃 모양은 아주 백합처럼 화려하게 피어있습니다. 다양성. 아, 이 다양성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예. 뭐랄까요. 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욕을 하는 법이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인정이 되는 순간 예전에 욕을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부각이 되곤 하죠. 새롭게.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보니까 모든 곳에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을 잘 이뤄냈을 때는 또 새로운 어떤 발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너랑 나랑 달라, 안 맞아, 보지 말자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렵죠. 이거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네. 결국 그냥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잘 살아서 베풀 수 있으면 마치 어떤 다른 다양성도 인정되는 것처럼 이런 꽃이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뻐하고 오 멋있다 해주면 또 그게 인정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룬님, 오른손 엄지를 다쳐서 오타 장렬입니다. 요 며칠 여기저기 다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다치는 것도 오랜만인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이런 시기가 있는 걸까요? 소바 맛집 소개 좀요. 쓸디라고 하셨는데 다치셨군요. 이게 작게 다치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이 다치면 힘들거든요. 잔병이라고 하잖아요. 잔병처럼 이게 조금씩 다쳐도 안 되는데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너무 많이 부딪혀요. 책상에 그리고 의자 밑에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분명히 피했는데 얘가 안 피한 건지 이거 진짜 원래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요즘 따라 막 잘 부딪히는 것 같아요. 몸이 둔해졌나? 집중력이 떨어진 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치고 있는데 뭐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자꾸 부딪히니까 멍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이 정강이랑 이쪽에 의자랑 막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소바 맛집이라. 소바 맛집. 근데 이게 소바라는 게 완전한 일본식 소바가 있고 우리나라식 소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냉모밀이죠. 그리고 이제 소바라고 파는 데가 있고. 이야, 소바 맛집은 일본에 있습니다. 네, 일본에. 냉모밀 맛집은 줄을 서 있으면 거기가 맛집입니다. 네. 피어보이스님, 슬디. 슬디는 월드컵 첫 경기 보셨나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라 못 봤어요. 이번 월드컵은 경기 시간이 계속 일하는 시간이라서 계속 못 보게 생겼어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대항전 월드컵은 꼭 보는 1인이었는데 이번엔 쉽지 않네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 중입니다. 슬리는 축구 보셨을 것 같은데 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정말 월드컵이 시작한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경기 결과를 보고 친선 경기인가? 하고 있다가 월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약간 어떤 정보와 이 뉴스에 멀리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월드컵이 시작했으면 또 근데 월드컵 보면은 이기면 너무 좋은데 지거나 이러면 너무 막 가슴 아프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월드컵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수들 고생하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는 선수들이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부띠부띠님,

오늘도 결혼식이 있어서 바쁘네요. 내일은 오전에 교회에서 일하다가 결혼식장에 다녀와서 또 해야 해요. 솔직히 분주하게 바쁜 걸 겁나게 싫어하는 1인이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해피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니 스마일로 보내는 하루가 되어야겠어요. 분주할 때 즐길 수 있는 거는 맛있는 소바집을 가서 소바를 먹는다. 네. 맛있는 걸 먹는 게 정말 그 순간의 힐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행복이란. KSY님, 이경주 대리님 소개로 5월 19일 부천필에 보헤미안 공연 관람했는데 특히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부천아트센터 좋은 공연이 많네요. 부천시청 뒤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야외 공연하기도 하나 봐요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거진으로 매주 다른 공연장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오신 분들의 사연을 볼 때마다 뿌듯하죠. 토요 매거진에서 공연장마다 좋은 공연 소식을 이제 약간 거의 경쟁하듯이 우리 공연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들으면서 저도 가보고 싶은 공연들도 너무 많고 궁금한 공연도 너무 많은데 아주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뒤덕거리 빨리 전국 방송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공연도 보러 가시면 좋겠네요. 리얼님, 실디, 살은 왜 많이 빠진 건가요? 직접 보셨습니까? 네. 말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직접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프레님, 앞으로 계속 더울 텐데 올여름 걱정되네요. 은성이는 잘 있나요? 더위에 식욕이 없어지는 때지만 슬디 단백질 잘 챙겨 드세요. 근데 슬디, 이사랑 통역되나요? 보셨나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촬영한 오데온 시네마 가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은성이는 잘 있는지, 제가 단백질을 잘 먹었는지. 은성이는 잘 있습니다. 네, 단백질은 잘 챙겨 먹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를 못 본 지 꽤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못 본 지 꽤 됐고, 이탈리아 피렌체는 저도 이탈리아에서 피렌체 못 가봤거든요. 밀라노랑 로마만 가보고. 네, 이탈리아 좋죠. 이탈리아 진짜 더운데. 아니지, 또 추운데 춥죠. 이탈리아 좋습니다, 정말.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의 일몬도 이어서 오랜만에 시리우스의 데어 툴립 듣겠습니다.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6: 피가.

0: 카멜트는 카마르.
1: 6월 20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체코에서 열린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8살의 젊은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우승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둠카, 손세혁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5mm 정도의 빗방울인데요. 강원 북부 산지와 동해안은 20에서 60mm의 제법 강한 비가 내리고요. 강원 중남부 산지와 동해안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어서 문단속 잘하고 주무셔야겠습니다. 빗길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남이천 나들목 부근 2차로와 3차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변 2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 나들목 오룡교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 구간 10km가량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에서 복정 구간 3차로에서 차량 3대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제 정체도 서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 내 3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네, 강원 산지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9: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통제됐고 불어난 계곡은 등산로 바로 밑까지 차올랐는데요. 야영객들이나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0: 불어난 계곡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전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강원 산지. 발목 높이였던 계곡은 아침이 되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11: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계곡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보이는 것처럼 물살이 상당히 거센데요. 자칫 휩쓸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원 설악산 일대는 계곡물이 등산로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전 9시 반을 기해 고지대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여름철 기습폭우 발생이 잦아지면서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는 상황. 계곡이나 강 주변 물놀이 중 폭우가 쏟아진다면 무리해서 건너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계곡은 산사태와 낙석 위험도 큽니다. 앞서 산림청은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 강원과 경북 산지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집중호우 직후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거나 나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계곡 야영과 등산은 피해야 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9: 부산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부산 감전동과 거제동에서 간판이 떨어지려고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소방관들이 안전조치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에는 부산 가야동에 있는 오피스텔 외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기장군 정관읍에선 공장 일부가 침수돼 배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8: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에 빚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합니다.
9: 개헌과 특검부터 재선거와 부정선거 이슈까지 정쟁화 가능성은 숙제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대혼란을 빚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13: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입니다. 송파구 6번자입니다.
12: 그 원인부터 재발방지해법, 선관위 개혁안까지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14: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13: 신동욱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15: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13: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15: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
12: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동시 특검을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셈법도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16: 특검의 구성,
13: 이주희
16: 그
1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6: 저희가 아주 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17: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상존에 있는
1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17: 어쩌면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12: 재선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에 민주당 인사들이 동행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장을 두고 국정원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성사된 해외 출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 점검단을 꾸렸고 출장지인 오사카와 캄보디아도 당시 국정원이 직접 선정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여야 교섭단체 모두의 참관을 요청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았냐면서 해외 점검을 내팽개치고 직무유기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외유 프레임을 씌우는 건 뻔뻔함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수혜 계약해온 상위 업체들의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면서 선관위가 의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업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사무처장과 친문 계열 전 법무부 차관,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자문위원 등 인사들이 사외인사로 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기관이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면서 선관위가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독립성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8: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9: 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는데도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웠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8: 법원이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9: 특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8: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현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3: 박상용 검사입니다.
19: 할 예정입니다.
18: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에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 통화해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배심원 판결이 4대3으로 팽팽히 갈렸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아예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정치 공작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9: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에 제기해온 연어 술파티 선동은 결국 거짓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만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집착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겁박하려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고 당 재판 취소 저지 특위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에 이 사건으로 탄핵받아온 이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8: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20일 스위스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에 전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 지속적인 평화 합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9일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대이란 평화 구상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환율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평균 3%로 예고한 가운데 이 내수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서울장 종가에 비해 4원 가까이 오른 153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에 떨어지다 달러 가치 상승세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더딘 석유 공급, 외국인의 코스피 차익 실현, 투기성 거래도 쉽사리 환율이 떨어질 수 없는 배경입니다. 고환율은 고유가 파장과 더불어 물가에 우려를 더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물가 전망입니다. 하반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내다봤습니다.
20: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21: 김영조 한국은행 물가 고용 부장입니다.
20: 두고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가 충격의 영향이 간접 효과를 통해 물가 전반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18: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마저 물가 자극 요인입니다. 하는 분석 결과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른 기업도 임금을 올리거나 다른 부문 노동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위 40에서 60%의 평균적인 성과급을 주는 곳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는 물가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시적 소득으로 여겨져 소비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 이제 성과급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가 영향을
21: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22: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그 흔히 말하는 반도체 경기의 어떤 호조가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채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양상들이 보였다.
18: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7: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0: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2: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직 인천과 홍성, 강릉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주 등 전북 일부 지역에서도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굵은 빗줄기가 이어질 텐데요. 바람도 강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거의 완화됐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만 서행을은 보이는데 사고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2차로에서 버스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남이천 나들목 부근 2차로와 3차로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보문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괴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 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 터널 3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인데, 터널 내부라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릉 터널부터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분기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슬기대 2부 첫 곡은 정지용 작시, 김희갑 작곡, 향수, 이동원과 박인수의 노래였습니다. 시인 정지용은 1902년 6월 20일생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 남아있다가 납북되던 중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은 오랫동안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의 시를 가사로 한 곡들도 이름이 지워진 채 불렸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트센터 인천 아센인의 공연 기획팀 박지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야, 예, 한 달 만에 뵀는데 한 달이 빠르죠?
1: 네, 진짜 그 뒤더클에 한 달에 제가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되는데요. 예.

0: 우리 아세니는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이 항상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 선물을 또 받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다 가서 공연이 좋았다고 하는 공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 많고 아름다운 공연장이니까 오늘도 공연 소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공연은 어떻게 잘 진행되셨나요?
1: 네, 여기서 이제 홍보해 주신 덕분에 저희 조조 클래식과 엘렌 메르시에 다니엘 로자코비치 듀오 리사이틀 모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0: 오, 관객분들이 좋아하셨나요?
1: 네, 많이 좋아하시고 연주자분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0: 야, 그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엘렌 메르시에 다니엘 로자코비치 공연은 우리 아세닌에서 초대권을 주셔서 당첨된 분들이 공연을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 그 사연들은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보내실 것 같고요. 근데 한 분이 일요일 저녁에 이런 사연을 남기셨더라고요. 샘프레님께서 아세닌에서 공연 보고 인썸니아 카페에서 카페 라임 로마노 마셨는데 오늘 밤잘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센 건가? 약간
1: 네, 그 인썸니아 카페가 또 굉장히 유명한 데고 저도 좋아하는 곳인데,
0: 아세닌에서요?
1: 예, 에스프레소예요. 거기
0: 아.
1: 시그니처인데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커피예요.
0: 카페 라임 로마노가 시그니처다.
1: 맞아요, 맞아요.
0: 커피인데 라임이 섞인 건가요?
1: 라임을 이렇게,
0: 살짝.
1: 예, 맞아요.
0: 거기다가 로마노인 거 보니까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로마노예요. 이거 진짜 진하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1: 근데 청취자분이 공연 당일에
0: 네네.
1: 보시고 이런 또 후기를 남겨주신
0: 아.
1: 거는 이게 당일에 이렇게 후기 남기기가 또 쉽지
0: 아,
1: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그렇죠.
1: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도 감동스럽네요.
0: 아, 그럼요. 저희는 바로바로 또 가서 이게 오후 5시 공연이니까 공연 보시고 아마 끝나고 뒤덕크를 들으시면서 사연을 남기신 것 같아요. 저희 재방송이 오후 6시라 그래서 남기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우리 듀더클 청취자를 듀더지라고 부르거든요. 듀더지.
1: 아, 그래요?
0: 듀에트의 더 클래식 지킴이라고 해서 듀더지예요. 듀더지 분들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세닌의 단골이 되지 않을까. 송도 단골. 그런 느낌인데 마음에 드시죠? 계속
1: 그럼요.
0: 언제든지.
1: 저희도 예, 듀더지의 단골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서 우리 박지영 팀장님 알아보고 팀장님 아니신가요? 할 때까지 제가
1: 아, 네.
0: 설명드릴 겁니다.
1: 아, 그럼 제가 커피라도 한잔꼭
0: 아니
1: 사드리겠습니다.
0: 이거 써주십시오.
1: 아,
0: 박지영
1: 네. 네,
0: 네, 오드리 좋더라고. 제가 3주째요? 3주째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클래식 공연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또 보통 주말이다 보니까 퇴근길에 부담 없이 공연을 보고 싶어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세닌에서는 직장인들이 볼수 있는 평일 공연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제가 이 질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아트센터 인천의 옥탑 재즈라는 시리즈입니다.
0: 옥탑 재즈요?
1: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0: 네.
1: 그 아트센터 인천의 최상층에 위치한 7층 다목적 홀. 말 그대로 옥탑에서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꼭대기 공간을 의미하는 옥탑과 음악에서 음정, 음역대를 뜻하는 영어의 옥타브 있잖아요. 네,
0: 네네.
1: 이 의미를 좀 중의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0: 아, 옥탑.
1: 네. 그래서 재즈 음악이 지닌 어떤 자유분방한 음악적 활보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자 저희가 이런 타이틀을 좀 만들었고요.
0: 네.
1: 네, 그래서 퇴근 후에 직장인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한 주를 좀 느긋하게 마무리하면서 아, 이번 주도 내가 수고가 많았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즐기시기에 좋은 공연입니다.
0: 오, 재즈
1: 저
0: 공연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5회차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지난 1회차에는 스텔라 콜 콰르텟이 연주를 했고, 2회차에는 박종상 콰르텟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0: 오.
1: 네, 그리고 오는 7월 10일에는 옥탑 재즈 세 번째 공연으로 스카 재즈 유닛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트센터 인천 7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되고요.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한 8명의 멤버가 함께하는 팀인데요. 재즈에 이제 스카 리듬까지 더해져서 여름밤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0: 아,
1: 같습니다.
0: 스카 재즈 유닛.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옥탑 재즈 하반기에도 계속 되는데요. 9월 4일에는 SM 재즈 트리오, 그리고 11월 6일에는 루카 마이너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오.
1: 현재 티켓 모두 예매 가능하니까요. 네. 금요일 저녁 도심 속 재즈를 즐기시고 싶으실 때 저희 아트센터 인천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와, 아트센터 인천의 다목적 홀. 그러니까 공연장인 거네요. 어쨌든.
1: 맞아요.
0: 꼭대기에.
1: 맞아요.

0: 네.
1: 저 옥탑이라서 약간 네. 옥상에서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전혀 아니군요. 어쨌든
0: 네, 옥상은
1: 실내.
0: 아니지만 실내. 네, 실내지만 가장 꼭대기층에서 7층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1: 몇 석 정도 되나요? 다목적으로는
0: 320석 정도 되고요. 매 회차별 거의 매진되는 인기 공연입니다.
1: 오, 아 이게 7층까지 있어요, 아세니니?
0: 네, 그러니까 5층까지가 이제 콘서트 홀이고, 네. 네, 7층에 또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연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 아, 뭐 교육도 하고 뭐
0: 맞아요.
1: 강의도 듣고 하는 거.
0: 아,
1: 궁금해요. 옥탑 재즈의 옥탑, 옥타브 누가 낸 아이디어예요?
0: 옥탑을 제가 만들었어요.
1: 팀장님께서?
0: 네.
1: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0: 네. 저희 팀에서 이 새로운 좀 재즈 시리즈 타이틀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조합으로 만들어 보다가 옥탑 재즈. 옥탑이라는 네, 요 단어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의 옥타브와
1: 그렇죠.
0: 네, 국어의 이제 옥탑이라는 네. 그런 단어를 좀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1: 아, 그렇죠. 왜냐면 그냥 옥탑 재즈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뭐 재즈 공연이 이렇게 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옥타브가 들어가니까 중의적 표현이 들어가면서 품격 있어지는 그런 느낌의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아, 역시 팀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팀장님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능력으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0: 야. 아, 감사합니다.
1: 자, 저희 청취자들은 아무래도 듀더클이다 보니까 클래식을 주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재즈 음악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퇴근하고 재즈 한 곡이면 아주 뭔가 하루가 아주 근사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세니의 특별 공연인 거죠?
0: 네. 저희가 또 내세울 수 있는 저희 시그니처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아트센터 인천 공연 끝나면 네. 근데 한 9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트럴파크 야경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공연 관람 후에 저희 센트럴파크 인근 야경까지 즐기실 수 있어서
1: 네.
0: 근처에 회사분들이
1: 네, 많이
0: 주말에
1: 네,
0: 단체 관람도 많이 오시고 또 학생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1: 7시 공연인가요?
0: 7시 30분 공연.
1: 7시 반?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다목적 홀.
0: 네, 네.
1: 여러분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겸 야경 보러 갈 겸 많이 보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아세니는 또 시리즈 공연이 있죠.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M&M 시리즈. 네, M&M 초콜릿 아니고요. 이 아주 의미 있는 뜻이죠. 청취자분들 반응 꽤 좋았는데 이 시리즈는 또 계속 이어지나요?
0: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 듀더클 PD님이 보내주셔서 그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 공연 후기부터 화장실 노을 뷰까지 이렇게 다양한 소감들을 저도 볼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사실 네, 이런 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렇게 남기는 게 또 쉽지 않은데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감사함을 느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어서 저희 M&M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을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어떤 공연입니까?
0: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M&M 시리즈 두 번째 군호의 장엄미사입니다.
1: 군호의 장엄미사.
0: 네. 지휘는 지중배 지휘자께서 하시고요. 연주는 KBS 교향악단 그리고 솔리스트로 군의 최고의 또 솔리스트 분들이신데요. 소프라노 손지혜, 테너 김재형, 바리톤 양준모 세 분이 참여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노이 오페라 코러스가 또 합창을 함께 합니다.
1: 아, 이거 아주 멋있겠네요. 군호의 장엄미사. 혹시 이 저희가 후기 남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닌 홈페이지에 남기면 좀 더 좋은가요?
0: 네, 그렇게 주셔도 좋고 저희 또 SNS에 인스타그램에 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왜냐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초대권을 통해서 또 가서 보신 분들은 또 이런 거 남겨주시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0: 맞아요.
1: 저희한테 사연만 보내지 마시고 아세닌 관련 SNS와 홈페이지에도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군호의 장엄미사 뭐 제목만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 공연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그 군호의 장엄미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총 4번에 걸쳐서 이 마스터스 앤 메이커스 M&M 시리즈를 저희가 시리즈 공연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기획안을 잡아갈 때 초반에 이제 지휘자분과 또 회차별 프로그램 구성이나 협연자들을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저와 또 지휘자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과 또 인지도는 좀 떨어지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 그런 부분 사이에서 이제 고민도 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합의점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이 군호의 장엄미사는 지중배 지휘자께서 꼭 한 번은 좀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주신 공연이기도 하고요.
1: 네.
0: 특히 이런 연속성 있는 시리즈 공연

0: 을 계획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휘자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을 좀 존중을 하고 거기에 좀 맞춰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의 군호의 장엄미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보기 드문 좀 프로그램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 보니까 그렇네요. 군호의 장엄미사. 저도 거의 공연장에서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세실리아의 장엄미사는 흔하게 연주하는 그런 곡들은 아니더라고요.
1: 그죠?
0: 합창 음악 중에서도.
1: 네.
0: 네.
1: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처음 보고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7월 마스터 앤 메이커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점이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0: 네, 이번 공연 프로그램북에 게재한 지휘자의 노트에 이 부분이 좀잘 나와 있는데요.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문구는 이제 다들 아시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이죠.
1: 네네네.
0: 지중배 지휘자의 글을 잠시 인용해 말씀드리자면, 군호는 평생 세속적인 성공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던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그런 극적인 대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일부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파멸을 다룬 오페라, 파우스트의 일부 아리아들을 발췌해서 연주를 하고요. 2부에서는 평안과 구원을 담은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어떤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군호의 장엄미사 공연인데 1부는 오페라 아리아를 보여주고
0: 맞습니다. 네. 2부는 이제 그 세실리아의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이렇게
1: 재밌네요.
0: 네,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야, 군호에 대한 어떤 해석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워낙 이 성악가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라 아주 또 공연이 잘 되겠네요. 대극장에서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저희
1: 오,
0: 콘서트홀에서 예,
1: 콘서트홀에서
0: 합니다.
1: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 군호가 재밌는 게 저의 대학교 첫 오페라가 이 파우스트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0: 그러세요?
1: 군호에 대한 파우스트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군호가 철학적이고 파우스트 작품 자체가 독특한데 공연을 관람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0: 네, 뭔가를 좀 얻어 가신다면 저희가 아주 성공적인 기획으로 평가받을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공연 보고 뭘 얻어가면 대단한 거니까.
0: 그럼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번 연주는 아무튼 그 어떤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 인간이 결국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거 진짜 음악을 듣고 인간이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공연이면 정말 훌륭한 공연입니다.
0: 네, 최근 한 드라마 모자무사에 이어서
1: 네.
0: 그 드라마처럼 이 작품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다면 네,
1: 네.
0: 저희가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1: 모자무사라고 부르시는군요, 그거를.
0: 모자무사라고 많이 네,
1: 보셨나요?
0: 굉장히 감동적으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1: 어떤 걸 느끼셨나요, 혹시? 우리 팀장님은.
0: 예기치 못한 질문이신데요.
1: 예.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0: 아, 그 당시에 저 자신 또한
1: 네.
0: 저의 어떤 무가치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1: 네.
0: 그 드라마를 보고는 모두 같은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1: 다
0: 있구나.
1: 똑같구나.
0: 네. 그리고 많은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1: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팀장님께서 보시고 어떤 감동을 받거나 느낀 게 있어서 이런 느낌을 공연으로 어떻게 풀지?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그럼요.
1: 오.
0: 늘 뭔가를 이렇게 볼 때마다
1: 네네네.
0: 연극이든 아니면 음악회든 아니면 드라마든
1: 네.
0: 이런 제목으로 뭔가를 타이틀을 만들면 좋겠다라든지 드라마와 이렇게 매칭까지는 아니지만
1: 네네.
0: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걸 하나의 시리즈의 좀 컨셉으로 담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를 연결고리들을 늘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면 이제 공연을 담당하신 팀장님은 이런 공연 이외에 매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시겠네요. 드라마, 뭐 영화.
0: 네, 드라마, 영화, 연극, 무용. 예, 저는 좀 공연 관람 자체를 좋아해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시도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의 예술
1: 오늘
0: 장르들을 좀
1: 보시려고.
0: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냥 이런 건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팀장님이 추천하는 인생 영화, 인생 드라마 아니면 공연 있다면요.
0: 네. 인생 드라마는 최근에 본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2: 그만큼 인생 드라마군요.
0: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이건 아마 최근에 또 다시 재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네.
0: 타인의 삶이라는 연극 작품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이 타인의 삶은 원래 영화거든요.
2: 네.
0: 근데 그 영화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 영화를 국내에서 이제 연극으로 창작으로 해서 다시 이제 연극으로 올린 작품인데
2: 네.
0: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2: 타인의 삶.
0: 타인의 삶.
2: 아 여러분 타인의 삶.
0: 개인적인.
2: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신 거니까 약간 비슷하네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랑 싸우고 있다. 타인의 삶. 많이 외로우신가요?
0: 아, 거기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2: 농담이었습니다.
0: 네, 네. 타인의 삶은 영화와 연극을 모두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되게 철학적이신 분이시네요.
0: 네. 저 좀 의미를 찾는 것 같긴
2: 그러니까요.
0: 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군호의 장엄미사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 군호 장엄미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세님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0: 아, 네.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는 공연 당일 관객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북과는 별개로
2: 네.
0: 오페라 파우스트와 장엄미사 가사집을 또 별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아트센터 인천이 이 프로그램북엔 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력 있는 외부 필진들의 글과 가사집 같은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모든 프로그램북들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해자롭다라고들 하십니다.
2: 해자롭다.
0: 해자롭다
2: 좋다.
0: 아시나요? 은혜로울 정도로.
2: 은혜롭다.
0: 너무
2: 최고다 이거죠.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야, 그러면 이제 외국어를 들을 때 이제 가사집 보면서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장엄미사는 그 라틴어 가사라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2: 네.
0: 이제 한글 번역과 함께 보시다 보면 의미를 되새기며 어려움 없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걸 또 만드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인천 가톨릭대학교 김용 미카엘 신부님의 프로그램 노트도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 네, 네.
0: 괴테 파우스트부터 인간의 욕망과 고뇌 그리고 결국 구원과 성찰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굉장히 흥미롭게
2: 예,
0: 텍스트로 풀어주셨습니다.
2: 네.
0: 그래서 공연 보시기 전에 너무 뭐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음악으로 연주하는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야, 이것도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 고생할 텐데 보니까 지금 함께 오신 우리 주모가님께서 이 또 프로그램북을
0: 맞아요. 굉장히
2: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텍스트 받아서
2: 네, 또 정리하고
0: 레이아웃도 해주시고.
2: 야, 그거 보통 이게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북?
0: 이제 물론 외부 그 디자인 업체에 이제 저희가
2: 하지만
0: 저희가 내용 정리나
2: 준비를.
0: 맞아요. 그런 건 또 저희 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 세심한 분 아니면 안 되는데
0: 맞아요.
2: 저분이 오실 때마다 항상 커피를 사 오시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0: 예. 꼼꼼하고 섬세하고
2: 팀장님의 오른팔? 왼팔?
0: 왼팔.
2: 아 왼손잡이신가요?
0: 네. 양손잡인데 왼팔.
2: 주모관님 왼팔이시랍니다. 오른팔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른팔로 가십시오.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 정말 이렇게 관객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까지 준비하는 우리 아세닌 대단합니다. 자 M&M 시리즈 2 군호의 장엄미사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티켓 사야겠죠?
0: 당연히 사야겠지만
2: 네.
0: 저희가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M&M 시리즈 두 번째 군호의 장엄미사 알석 티켓을 다섯 분께 1인 2매씩 총 10장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잠깐만요. 이게 지금 PD님 이거 이게 아세님만 저희가 뭐 협박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세님에서 이렇게 선물을 항상 주시는데 이게 저희 그냥 다른 공연장 안 하고 여기만 할까요? 아니 진짜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게 티켓이라는 게 남아 돌아서 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장을 이건 내가 사연 보내서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0: 네, 듀더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떤 선물들을 좀 드리면 좋아하실까 정말
2: 네.
0: 고민을 많이 하고 매번 좀 좋은 공연들로 저희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공연들을 좀 엄선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
0: 봐주시면.
2: 월급에서 선물을 까시는 건 아니죠? 티켓을 본인 사서?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점점 헬스케지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티켓을 주시면서 밥을 굶고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고 아니 당첨 안 돼도 꼭

0: 보러 가주십시오. 네, 이 좋은 공연을 여러분 그냥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 아까우니까 꼭 많이 보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주는 아세닌, 아 멋있습니다. 우물전 공사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티켓 신청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자,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센인 아트센터 인천과 벌써 3회차인데 저희가 이제 3회차에서 새롭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센인에서 항상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받고 계세요. 맛집 그리고 포토존, 인생 포토존. 세 번째 질문은 공연장마다 명당 자리, 가성비 좋은 자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무대가 잘 보이거나 음향이 좋거나 팀장님께서 공연장에 와서 이게 어떤 리허설이나 이걸 봤을 때 아, 이곳이 아센인의 명당 좌석이다 하는 곳이 계시다면?
1: 저희가 정말 명당 좌석들이 곳곳에 좀 숨어 있긴 한데요.
0: 네.
1: 일단 가장 추천하는 좌석은 1층 중앙에 위치한 B블록 좌석입니다.
0: 네. 네,
1: 무대를 이제 한눈에 담을 수도 있고 또 음향과 시야 밸런스가 좋은 자리거든요.
0: 어허.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이 음향 끝판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0: 네.
1: 3층에서 관람하셔도 소리가 정말 명료하게 들립니다.
0: 아하.
1: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트센터 인천 유튜브에도 나와 있거든요.
0: 네네.
1: 그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이신 안종도 피아니스트께서도 3층에서 연주를 들어보시고는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0: 3층이면 진짜 먼 건데 거기 잘 들린다는 거는 진짜 좋은
1: 맞아요.
0: 건데요.
1: 맞아요. 네.
0: 뭐 그러면 너무 굳이 앞자리만 보지 말아도 될 것 같고 뭐 다양하네요.
1: 네. 이건 이제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가까이에서 즐기시는 게 좋겠다 하시면 1층 중앙 B블러. 근데 이제 가성비와 전체 사운드를 함께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2층, 3층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0: 아, 재밌네요. 이게 저는 성악가 출신이라 그 성악 공연할 때 일부러 3층에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저 사람 소리가 3층까지 워낙 보지 않아서 기대를 하면서. 근데 잘 울리는 공연자이면 뭐 3층에서 봐도 너무나 잘
1: 맞습니다.
0: 울릴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연주 타입에 따라서 또 선호 좌석이 달라질 수도
0: 그렇죠,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자가 리사이트를 한다.
0: 네네.
1: 그래서 그 공연을 보시겠다 하시면 무대를 바라봤을 때 중앙보다는 약간 좌측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피아니스트의 손과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그쪽을 선호하셔서 그쪽이 또 빨리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0: 이야, 그거 중요하죠. 자, 게다가 보니까 아센인 유튜브에 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센인 유튜브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벌써 토요 매거진 마칠 시간인데
1: 저 한 가지, 저희 유튜브에 최근에 굉장히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콘텐츠가 하나 올라갔어요.
0: 네.
1: 꼭 보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고 그게 어떤 콘텐츠인지 저희한테 사연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듀더클 청취자분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돌보시고 저희 아트센터 인천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공연 티켓을 수신 우리 박지환 팀장님 꼭 알아보시고 가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센터 인천 공연기획팀 박지현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는 7월 4일 아센인에서 연주될 작품 준비했습니다. 구노의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중에서 마지막 곡 도민의 살붐 구원의 주님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6월 20일 토요일 듀엣 더 클래식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1819년 6월 20일은 프랑스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의 음악 중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오페레타가 있죠. 지옥의 오르페, 그 서곡 준비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저는 듀엣 유슬기였고요. 인테시와 함께 월요일 뿌띠 주저클로 돌아올게요.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비도 더 강하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물결도 높은데요.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고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과 제주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보문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대전 진출로 갓길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이고 오늘 오전부터 신촌에서는 프랑스 거리음악축제가 열렸는데요. 행사는 이제 끝나지만 차량 통제는 자정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세로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학교 앞 굴다리까지 양방향 차량 이용 어렵습니다. 마곡나루역 앞에서도 MCT 페스티벌로 인해서 도로 통제 중입니다. 내일 밤 10시까지 진행되는데 차량 통제는 월요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마곡중앙로 마곡나루역 3번 출구에서 6번 출구 앞까지 도로 220m 구간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실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4: 재작년 10월

0: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1: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2: 이화영 싶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1: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되어 제공시키고 싶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네.
0: 이에 허위사실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루어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3: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2: 이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3: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0: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법원은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연어 술 파티 진술에 대해 위증, 즉 거짓 증언 혐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서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5: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이 거짓 증언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폭했고 민주당은 왜곡 선동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연어 술 파티 주장은 위증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0: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2: 박성훈 국민의힘
1: 치유하기 위해
2: 수석 대변인입니다.
1: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집중포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4-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세 혐의 중 두 가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나만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의 동조에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독재자 운운하느냐고 치받았습니다.
3: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많은 참사 끝에
2: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3: 내란 속에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0: 진보당은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사법방해와 증거인멸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이후 첫 실무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협의가 열릴 걸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20일 스위스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제정신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5: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6: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 핵 합의를 내가 끝냈기 때문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6: 만일 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네타냐후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좀 관리해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이란 고위층은 사라졌습니다. 전부 제거됐어요. 이후 우린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똑똑한 세력입니다. 전 이게 실제로 정권 교체라고 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5: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4: 네, 정신 차리라는 트럼프의 네타냐후 직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 이튿날 레바논 남부를 또 공격해서 5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표 몇 시간 뒤인 현지 시간 20일 새벽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1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안정을 재건하려는 모든 해법

0: 이스라엘을 가로막기 위해 야만적 공습을 계속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간밤에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군의 발사체 50여 발을 쐈다면서 이 공격에 대응해 헤즈볼라 표적을 공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 소환 조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시위 16일째.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보름 넘는 대치를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수본. 개포이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첫 소환 뒤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배치했는데 6월 3일 당일 투표소 행적 재구성에 열쇠를 쥔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는 다음 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 군, 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고 필요하면 추가 강제 수사 등을 거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선관위 일부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인 선관위 직원의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외유 출장 의혹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기존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고발인 조사 등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만 빗방울 떨어지고요. 거세게 내리던 강릉 지역도 잦아들었습니다. 지역별로 기온차가 나는데요. 현재 서울 20.9도, 강릉 20.2도, 대구 2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17도 내외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운데 날도 어두워지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 4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 아직 남아있고요. 부산 방향은 대전 진출로 갓길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 우리 교육 현장의 민낯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많은 공감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왕따, 촉법 소년 같은 말 속에도 학폭 문제를 보는 사회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 살펴보고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철 과일이죠. 복숭아와 수박, 포도처럼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과일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인터넷과 SNS에 중국산 가짜 복숭아가 유통된다, 수박 껍질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문다 같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여름철 과일을 둘러싼 각종 속설과 오해에 대해서 선정수 팩트체커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0: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1: 네,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요즘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가 정말 어딜 가나 나오더라고요. 교육 현장의 괴롭힘과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오늘은 이 드라마가 제기한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어원불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1: 네. 넷플릭스 작품이죠? 네. 보셨어요? 이 드라마?
2: 전 원래 이 작품을 웹툰으로 몇 해 전에 봤었어요.
1: 아, 웹툰 원작이군요.
2: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유튜브 쇼츠로 보고 있는데
1: 네.
2: 예, 아직까지 예, 지금 본편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쇼츠만 보고도 마음이 상당히 아렸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과장된 상상 속 허구가 아니거든요. 현실 세계를 그것도 일부만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 네.
2: 속이 많이 상하죠. 그 실상들이 학교 언어, 즉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에도 그 현실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1: 네, 저도 참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어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참교육이라는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나요?
2: 참교육이 1980년대 전교조 운동에서 처음 쓰였다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1: 네.
2: 거짓된 교육에 맞서는 진짜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졌었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 제목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바른 교육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즘에 참교육 시켜준다라고 하는 속어가 제대로 혼을 내준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네, 뜻이죠.
2: 네, 제대로 혼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교육이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의 기를 육자예요.
1: 네.
2: 가르쳐서 길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이라는 말이 밖으로를 뜻하는 X의 E와 그다음에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의 듀케레가 모인 말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식을 억지로 머릿속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재능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활동을 의미하죠.
1: 네.
2: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은 그 기르고 이끈다라는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1: 네. 바로 그 생각, 그 질문이 드라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단어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 텐데요. 학교 폭력하면 떠오르는 말이 왕따입니다. 왕따, 이 말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2: 왕따라는 말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임금을 의미하는 왕자랑 그다음에 이제 따돌리다라는 말의 줄임말 따가 모인 말인데요.
1: 네.
2: 따돌림이란 말은 딴 곳에 주다. 그래서 거리를 둬서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온 말인데요.
1: 네.
2: 앞에다 왕을 붙인 이유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붙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왕은 가장 크고 강하다는 의미인데 이 말이 따돌림을 꾸며주는 거죠.
1: 네.
2: 그런데 이 말이 어원적으로 흥미로운 건 영어로는 분리라고 해요.
1: 네.
2: 분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분리는 네덜란드어로 연인이나 좋은 친구를 뜻하는 보헬레에서 온 말이에요. 17세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멋진 친구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는데요.
1: 네.
2: 이 말이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뒤집어졌어요.
1: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네. 나쁜 네. 의미로 바뀌었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의외입니다. 괴롭힘을 가리키는 말들 중에는 젊은 세대들만 아는 신조어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 예,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은어나 속어나 그런 어떤 그들만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1: 네.
2: 그런데 요즘 학교 폭력이나 부조리를 표현할 때 이 신조어들이 참 여러 가지 말들이 파생돼서 두루두루 쓰이고 있더라고요.
1: 네.
2: 주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돼서 일상용어로 자리를 잡은 말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스라이팅과 이를 반영한 표현들이 있어요.
1: 네.
2: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과 심리를 지배하는 행위란 뜻이죠.
1: 네.
2: 원래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스릴러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이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나쁜 남편이 집안의 조명, 즉 가스등을 어둡게 켜놓고 아내가 어둡다라고 말하면은 당신 정신이 요즘에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세뇌하면서 이런 행동에서 나온 말이죠.
1: 아, 그렇군요.
2: 네, 학교에서도 보면 괴롭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아이에게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몰아붙이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에요.
1: 네.
2: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지어는 힘 있는 집 자제분들께서 힘없는 기간제 교사를 괴롭힐 때 자행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가스라이팅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학생들 간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선생님도 피해 대상이 된다니 놀랍습니다.
2: 네, 이번 참교육 외에도 많은 학원물에 나오는 스토리 소재예요.
1: 네.
2: 그 힘없는 선생님들을 힘있는 학생들이 괴롭히는 내용들은 자주 나옵니다.
1: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뭐 왕따, 은따, 전따 정도의 용어는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냈다, 뭐 카톡 감옥 이런 말도 생겨난 것 같아요.
2: 네.
1: 네트워크 따돌림을 제외하면 사실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괴롭힘이죠.
2: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점점 더 그 정도가 치밀하고 악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1: 네,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0: 표현이 학교 운동부나 동아리의 부조리한 위계질서 강요를 표현할 때 확장돼서 쓰이고 있어요.
1: 네.
0: 요즘은 이것들을 묶어서 꼰대질이나 갑질로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 서열을 빌미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의 연장선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결혼이나 군대에 개태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서열을 앞세운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이버폭력 행태도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0: 사이버폭력 관련 신조어들도 늘어가고 있어요. 그 때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때카요?
0: 예, 가해자 무리, 가해자 때가 피해자를 단체 카카오톡방에 초대해서 단체로 욕설을 퍼붓고 괴롭히는 행위죠. 문제는 그 방에서 나가도 끊임없이 다시 초대해서 괴롭힙니다.
1: 네.
0: 피해자에게는 카톡 감옥이죠.
1: 네.
0: 그리고 혹시 하트 셔틀이나 와이파이 셔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 저는 빵 셔틀이나 가방 셔틀은 들어봤는데
0: 네.
1: 이 와이파이 셔틀은 이 참교육 드라마 속에서 처음 봤어요. 이게 네. 정말 실제로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보면서도.
0: 예,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1: 네.
0: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금전적으로 뭔가를 갈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과거에는 빵 셔틀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빵 사오고 뭐 이제 간식 같은 거 네 돈으로 사와 이제 이런 식으로 괴롭혔던 것들인데요.
1: 네.
0: 하트 같은 것들은 모바일 게임의 재화로 쓰여요. 그리고 데이터 핫스팟을 강제로 이 피해 학생에게 풀도록 하는 거죠.
1: 아.
0: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가해 학생들은 와이파이 요금들을
1: 내야 하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은 그 피해 학생의 그 핫스팟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예, 요즘에는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심리적 사이버상의 학대를 뜻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1: 그렇군요. 아, 정말 너무 놀랍고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이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히는 방향으로도 번지고 있잖아요.
0: 예, 이건 정말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1: 네.
0: 원래 이제 민원이란 말이 백성민의 발할 원자를 써요. 그래서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행위인데
1: 네.
0: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교사를 겨냥한 집요한 괴롭힘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1: 네.
0: 권리의 언어가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셈인데요. 뭐 그 영어 사전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사전으로는 시빌 컴플레인트라고 해요. 시민의 항의 정도로 쓰이는 말인데 그 악성 민원의 경우 호라스먼트라고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고대 프랑스어로 그 하레르라는 말이 있어요. 사냥개를 풀어서 몰아붙인다라는 뜻인데요. 하라레가 원래 뜻은 적이야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그래서 사냥개한테 사냥감을 추적하라고 부추기는 말이죠. 뭐 가서 물어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 네.
0: 집요하게 추적하고 몰아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사냥개를 푼다라는 이미지가 섬뜩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반대로 교사나 학교 권력이 학생을 괴롭히는 문제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병폐였어요.
1: 네.
0: 지금은 이제 체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1: 여전히 존재하죠.
0: 네. 그 몸체자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그 벌할 벌자예요. 몸에다가 육체적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훈육이라고 보는데요.
1: 네.
0: 뭐 영어로는 corporal punishment예요. corporal이 이제 육체를 뜻하는 거고요. punishment는 징계를 얘기하죠.
1: 네.
0: 법적으로는 이미 금지된 행위지만 언어로는 여전히 부드럽게 포장이 돼서 본질을 윤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말로콤즈 신동광 작가였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상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1: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35분까지 방송하는 YTN 온 AI 라디오 온에어를 들었습니다. 네. 모니터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입니다. 온에어가 시작된 지 이제 10개월이 되어가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 온에어 모니터링을 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그 세 번의 모니터링만 비교해봐도 이제 온에어가 프로그램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0: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AI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 퀄리티가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온에어가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일까요?
1: 초창기 온에어는 AI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 삶에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주로 인간과 비교해 작곡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거나 논문이나 책 요약을 순식간에 해낸다는 시기였습니다. 네. 방송 시작부터 있었던 인간 작사 AI 작곡 코너가 대표적인데요. 30분 동안의 방송 내용을 듣고 3분 내외의 노래로 만들어 방송이 끝나기 전에 들려주던 이 코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예술이라는 장르를 기술의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0: 네,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끝날 때 노래로 요약을 해버린다니 기술의 발전이 세상 참 놀랍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하셨나요?
1: AI의 정보 처리 능력과 속도를 짚은 뒤 그런 AI가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요. 이후 그 중에서도 금융에 있어서 AI가 가져올 시장의 변화와 개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네. 이번 모니터링 기간에 방송한 10개의 메인 토크 코너 온 마이크 중 5개가 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틀었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마치 부동산이나 주식을 잘 모르는 이들을 불인이 주린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과 비슷했는데요. 온에어에서는 AI 금융이 뭔지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고 청취자들은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0: 네, AI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 챙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거라고 하나요?
1: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 하나가 AI 에이전트 커머스인데요. 이는 소비자가 직접 탐색을 하는 대신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구매 의도와 조건을 파악해 상품을 담고 결제까지 하는 상거래 패러다임입니다. 지난 9일에는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이런 쇼핑의 흐름이 가져올 유통시장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날 제로클릭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직접 시장에 나가 물건을 고르는 대신 클릭 몇 번으로 쇼핑을 하는 온라인 쇼핑이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수집해 주문을 하기 때문에 클릭조차도 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설명이 이해를 도왔습니다.
0: 네, 쇼핑을 할 때 결정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방송이 있었습니까?
1: 이는 지난 4일 김용진 서강대 교수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연해 설명한 스테이블 코인과도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의 설명을 듣거나 검색해 가입하고 투자하던 시대가 지나고 나의 AI 에이전트와 은행의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상을 한다는 건데요. 인간이 자고 있을 때도 거래를 하며 자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AI 에이전트와 연동이 되면서 기록이 남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김용진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오면 두려움은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기술은 사용해보면 알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AI 에이전트 커머스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청취자들이 드는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조언이 적절했습니다.
0: 네, 쇼핑의 모습도 바뀌고 있고 투자의 모습도 변화를 하고 있네요. AI 에이전트끼리 협상을 해서 내가 잘 때도 자산을 늘려주는 시대가 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는지요?
1: 방송을 듣다 보면 계속 AI 에이전트 커머스, 다크팩토리, 스테이블 코인 등의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네. 그럼에도 그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긴 합니다. 이는 현재 이것들이 상용화된 상태가 아니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한참 전에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이런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일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과 비슷할 겁니다.
0: 네.
1: 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인 것은 분명하기에 준비운동식으로 계속 들려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셔서 제가 다 뿌듯한데요. 혹시 들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1: 다만 일부 내용은 굳이 온에어에서까지 다뤘어야 했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지난 12일 온마이크에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를 짚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0: 네.
1: 또 AI 정보만을 골라 전하던 에어드롭 코너 대신 주목한 뉴스를 골라 소개하는 양치질 뉴스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매일 AI와 관련된 뉴스와 인터뷰만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AI와 관련된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소개하기보다 고정 코너가 늘거나 연속 기획식으로 반복해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은 YTN 온 AI 라디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새 정말 너무 덥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름 제철 과일만 한 게 없잖아요.
3: 네.
0: 오늘은 과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복숭아철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레실 것 같은데 이 복숭아와 관련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도 전해졌다고 하던데 어떤 뉴스일까요?
3: 네, 포털 다음의 꿀정보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3일 이런 제목의 콘텐츠를 발행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복숭아 사지 마세요. 과일이 아니라 중국산 가짜 복숭아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0: 네.
3: 조회수가 8만 9천 회를 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시장에 유통되는 복숭아 중에는 겉모습만 유독 크고 탐스럽게 만든 저품질 약품 처리 과일이 숨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에 깔린 복숭아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껍질이 지나치게 매끈하고 털이 거의 없으며 크기가 인위적일 정도로 크고 균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화학약품 처리를 했을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발견 시 먹지 말고 버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시중에 판매되는 복숭아 중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약품 처리된 중국산 복숭아가 판에 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 끔찍하거든요.
3: 충격적이죠.
0: 네. 네.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0: 아, 다행입니다.
3: 네, 복숭아는 이 외래 해충 유입 우려 때문에 수입이 생과일로는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복숭아가 생과일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고요.
0: 네.
3: 이 생과일을 수입하게 되면 과일의 과육이나 씨앗 부분에 해충이 알, 유충, 성충 이런 형태로 묻어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각종 과소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묻어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3: 이건 뭐 사과, 수박, 감, 살구, 대추 이런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병해충이 이 수입된 과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방제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가 있고
0: 네.
3: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0: 네.
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주요 과일, 생과일 상태로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처럼 수입이 일부 허용된 품목은 그 당사국에서 수출 농장을 등록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 그 농장에서 수확 후 약재 소독, 증온 처리 이런 해충 방제를 위해서 합의된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0: 그런데 이 복숭아의 경우에는 수입 위험 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생과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 네,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 들여올 때는 정말 철저하고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 들여오는 거군요. 그런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콘텐츠가 유통된 걸까요?
0: 이 콘텐츠 제작자가 베트남 소식을 접하고 이를 일반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중국산 복숭아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수입된 중국산 복숭아가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팔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콘텐츠에서도 뭐 일부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숭아 사진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우리나라 상황으로 오인하도록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고 의도적인 것인지 뭐 아니면 이 모르고 만든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 콘텐츠 제작자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데요.
1: 네.
0: 이 포털 다음은 이 채널 입점자들,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자들이 댓글 창을 열지 않고 이메일 주소도 표시하지 않는 뭐 이런 기사 내용에 대해서 문의할 어떤 방법도 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있거든요. 좀더 책임 있는 이 포털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러네요. 오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0: 네.
1: 그런데 앞서 그 과일을 생과일 상태로 수입을 하게 되면 해충에 뭐알 같은 게 묻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망고나 오렌지, 자몽, 체리 이런 과일은 생으로 수입을 하잖아요. 괜찮습니까?
0: 일단 우리나라 식물 검역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작물을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자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6대 과수, 뭐 사과, 감귤, 포도, 복숭아, 배, 단감 이런 것들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포도는 2004년 한국 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엄격한 검역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칠레는 아시다시피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포도 출하 시기와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가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을 열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른 작물들은 아직도 생과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고, 오렌지, 자몽, 체리 이런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재배가 되고 있긴 하지만 6대 과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규모이고 수입할 때 개별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엄격한 검역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망고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수출 국가에 등록된 과수원에서만 재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는 착과 시기에 살충제 처리를 하고 봉지를 씌워서 재배를 한 다음에 수확한 뒤에도 물 세척을 1차로 하고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부르는 차염소산 나트륨 용액에 담그고 중심 온도 47도에서 20분 동안 증열 처리를 거치는 뭐 이런 까다로운 조치들을 다 거쳐야지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수입된 과실에서 뭐 과실팔이 이런 살아있는 해충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 또는 단속하게 됩니다.
1: 정말 철저하네요. 요즘 수박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수박을 먹고 나면 이 뒤처리가 정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수박 껍질과 씨가 남는데, 이것들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0: 네, 요즘에 모바일 포털 프론트 페이지에 수박 껍질 잘못 버리면 과태료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수박 껍질은 단단하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만 속을 파내고 남은 반통짜리 껍질 같은 큰 크기로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수박 씨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정말 가지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대부분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서 조회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기준을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는데, 이건 사실 예전에는 유용한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뭐 잔반을 돼지 사료와 사육견 사료로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게시경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에 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용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동해 등해라고 하는 파리 비슷한 곤충 사육에 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0: 따라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통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그런데 왜 지침이 지자체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일시키면 헷갈리지 않고 좋을 텐데 말이죠.
0: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음식물류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지방사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자체가 수거랑 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보통은 업체에 위탁을 주는데요.
1: 네.
0: 이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우리 동네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1: 네.
0: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 가스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처리가 되는데요. 우리 동네 처리 방식이 퇴비화 또는 바이오 가스화라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네마다 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리 방식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체계가 필요한 거죠.
1: 네.
0: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분리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통일해버리면 그 각각의 동네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서 시설에 무리가 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1: 그렇겠네요. 사료화, 그리고 퇴비화는 들어봤는데, 바이오가스는 처음 듣습니다.
0: 이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메탄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가스로 발전을 많이 하는데요. 사료화하는 동네라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하지 않고 맵지 않은 잔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모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0: 우리 동네가 퇴비화하는 곳이라면 염도를, 짠 기를 최대한 낮춘 상태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주는 게 좋고, 바이오가스화를 하는 곳이라면 발효가 잘 되도록, 발효가 되지 않는 뼈나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빼주는 게 좋죠. 그래서 각자 주거지 사정에 맞춰서 안내를 하고
1: 네.
0: 그에 따라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전국의 모든 시설을 통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효율적일지는 좀 따져봐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1: 네. 그리고 저는 버릴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그럼 수박 껍질과 수박 씨는 도대체 어떻게 버리는 게 맞나요?
0: 일단 지자체 안내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이 수박 껍질처럼 물기가 많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넣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보통 소각한 뒤에 그 잔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 물기 많은 수박 껍질이 대량으로 소각장에 들어가면
1: 네.
0: 소각 온도를 낮춰서 유해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열 효율도 떨어지고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수박 껍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수박 씨가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어폐가 있는데 보통 복숭아 씨나 살구 씨, 호두 껍질 이런 딱딱한 씨앗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딱딱한 씨앗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박 씨 정도로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또이 과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음식 궁합입니다. 복숭아와 장어를 같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속설도 복숭아 철이 다가오다 보니 슬슬 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0: 사실이 아니고요. 뭐 장어와 복숭아, 감과 게, 뭐 시금치와 두부, 당근과 오이, 토마토와 설탕 이런 것들이 궁합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대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먹고 탈이 나는 거라면 정부가 규제를 하겠죠. 아니면 뭐 이런 음식은 이런 것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공식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음식 궁합이 거의 모두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다른 특정 성분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콘텐츠가 많은데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수준에서는 별다른 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1: 네, 오늘은 여름철 과일에 관한 진실들 선정수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큼하고 새콤달콤한 과일 드시면서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호남, 영남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도 젖어있기 때문에 감속운전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성에서 발생한 사고는 1시간째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부곡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정체는 모두 풀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마포와 용산, 홍은동에서 서행 흐름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자키,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윌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20일에 스위스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정신을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0: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1: 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 핵 합의를 내가 끝냈기 때문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1: 만일 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네타냐후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좀 관리해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란의 고위층은 사라졌습니다. 전부 제거됐어요. 이후 우린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똑똑한 세력입니다. 전 이제 실제로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0: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대입니다.
2: 레바논 사태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본 협상 일정까지 연기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의 중재로 다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간헐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투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이틀간 레바논 남부에선 최악의 무력 충돌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50곳을 공습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고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경파 사이에선 레바논 전체를 불태워야 한다거나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란과의 본협상까지 기약 없이 연기되자 미국이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카타르가 이란과 접촉하면서 휴전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발효된 뒤에도 공식적인 중단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안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1: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모든 합의사항은 정치권 소관입니다. 우린 지시에 따라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겁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입니다.
3: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은 휴전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데다 헤즈볼라도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레바논 남부 주민입니다.
3: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미국의 중재 아래 평화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빠져있는 데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까지 크게 약화한 상태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이튿날 레바논 남부를 또 공격해 5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표 몇 시간 뒤인 현지 시간 20일 새벽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1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안정을 재건하려는 모든 해법을 가로막기 위해 야만적인 공습을 계속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간밤에 헤즈볼라가 발사체 50여 발을 쐈다며 이 공격에 대응해 헤즈볼라 표적을 공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환율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평균 3%로 예고한 가운데 내수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서울장 종가에 비해 4원 가까이 오른

0: 153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에 떨어지다 달러 가치 상승세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더딘 석유 공급, 외국인의 코스피 차익 실현, 투기성 거래도 쉽사리 환율이 떨어질 수 없는 배경입니다. 고환율은 고유가 파장과 더불어 물가에 우려를 더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물가 전망입니다. 하반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내다봤습니다.
1: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2: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 고용 부장입니다.
1: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가 충격의 영향이 간접 효과를 통해 물가 전반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마저 물가 자극 요인입니다. 하는 분석 결과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른 기업도 임금을 올리거나 다른 부문 노동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위 40에서 60%의 평균적인 성과급을 주는 곳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는 물가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시적 소득으로 여겨져 소비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제 성과급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다.
2: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3: 이 그 흔히 말하는 반도체 경기의 어떤 호조가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채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양상들이 보였다.
0: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은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과 기업 이익을 어디에 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목 국내 총생산 10%대 후반 한국 경제의 한의와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와 경상수지 수치 모두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실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라고 분석했습니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무역 흑자 환수로 원화도 안정되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외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낮은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는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6: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5: 김 실장은 또 부동산 과세 정상화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국민 배당제를 제안했는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의 새 전망치는 오는 8월 27일 발표됩니다. 신 총재는 어제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연설에서 최근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상향 조정됐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계적으로라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물가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명목 GDP 성장률이 최근 26년 사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며 이는 국내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출 물가가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0: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항소 의지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는데도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웠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현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1: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의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 통화해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이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 선동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연어 술파티 주장은 위증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 그 어떤 독재자도
5: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집중포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4-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세 혐의 중 두 가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나만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의 동조에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독재자 운운하느냐고 치받았습니다.
6: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5: 이주희
6: 많은 참사
5: 더불어민주당
6: 끝에
5: 원내대변인입니다.

0: 마저 파괴하려 했던 내란 속에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1: 진보당은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사법방해와 증거인멸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 소환 조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3: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시위 16일째.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4: 부정선거 재선거
3: 보름 넘는 대치를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 개포이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첫 소환 뒤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배치했는데 6월 3일 당일 투표소 행적 재구성에 열쇠를 쥔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는 다음 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 군, 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고 필요하면 추가 강제 수사 등을 거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선관위 일부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인 선관위 직원의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외유 출장 의혹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기존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고발인 조사 등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에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던 80대 남성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가스총 한 개를 소지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집회 장소 밖으로 이동시킨 뒤 총포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낚시꾼이 고립되기도 했는데 피해 상황을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하천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 있고 소방관이 다가가 구조를 시도합니다. 새벽 6시쯤 충남 아산 곡조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많은 비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이용해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17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강릉에서는 강릉항 진입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인도 쪽으로 떨어져 있고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상태로 매달린 간판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 감전동과 거제동에서 이 같은 간판 추락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소방관들이 안전조치했습니다. 부산 가야동에서는 오피스텔 외장재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와 차량을 덮치는 사고 등 19건의 신고가 부산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방풍린과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잘라낼 때까지 통행 차질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아침에만 강원 영동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이외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텐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거나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강릉 24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아직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속초나 고성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감속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재물 실은 차량은 화물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양양에서 양양분기점 구간 강풍주의 구간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에서 성주 구간도 바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에서 남사까지 5차로에 물이 고여 있고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 속까지 살짝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부곡 부근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어 처리 중이고 용산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인데요. 이제 막 발생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전이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이장희가 부릅니다. 그대여 눈을 감아요.

FM 94.5MHz 밤 9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그대여 눈을 감아요 듣고 왔습니다. 이장희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는데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의 첫날도 이제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선곡을 통해서 함께 들어볼게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오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혹은 사진 이미지 보내주실 때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은 곳곳에 비가 살짝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저녁 식사하려고 밖에 나갔더니 이거는 비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살짝 침 튀기듯이 그런 식으로 얼굴에 뭔가 수분 끼는 미스트처럼 닿는데 이걸 비라고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비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강수량이 저희가 기상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영향이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서 많이 내리진 않고 이제 거의 그쳤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오늘 간밤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 와서 내일 새벽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참 우중충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좋은 노래들로 이 밤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트윈폴리오의 더욱더 사랑해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히식스의 친구까지 만나고 오겠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배심원 평결이 4-3으로 팽팽히 갈렸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아예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정치 공작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걸 두고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온 연어 술파티 선동은 결국 거짓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만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집착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의 끝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뻔한 결말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가스총을

소재하고 있던 80대 남성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가스총 한 개를 소지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집회 장소 밖으로 이동시킨 뒤 총포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128번님, YTN 라디오의 주된 청취층이 저희들 세대일까요? 이장희 씨, 트윈폴리오 그리고 히식스까지 모두 다 귀에 익숙한 노래가 이어지니까 정말 반갑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 세대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초반에 띄워드린 노래들이 대부분 60년대 후반, 뭐 80년대 요때 많이 들었던 선보였던 노래들이잖아요. 그 시절의 젊은 시절을 보내시면서 이 노래들을 즐겨 들으신 세대가 아니실까 싶은데, 저희 YTN 라디오는 뭐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죠. 특히 요즘에는 라디오 세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은 층들, 10대, 20대들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TV 때문에 라디오 듣는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오히려 라디오를 듣는 게 굉장히 힙한 유행처럼 번지면서 어린 세대 사이에서도 라디오 듣는 게 많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또 라디오의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YTN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의 후반부기 때문에 또 다음 달이 되면 청취율 조사가 3분기 조사 진행이 될 텐데요. 평소에 많이 들어주시는 만큼 또 조사 시작되면 저희 YTN 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2253번님도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생활비 벌려고 주말에 물류센터에서 야간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얼굴을 다쳐서 너무 아픈데요. 가족들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못 내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네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신데 또 위로받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그런데 또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사고 상황이 닥쳐오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천천히 손에 익을 때까지는 좀 조심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워낙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엔잡러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평일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말에 물류센터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실지. 저희가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래밖에 없거든요. 우리 2253번님, 겉으로는 티가 안 나서 다행인데 당장 몇 시간 후에 아픈 채로 또다시 출근하려니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진통제 하나를 먹고 씩씩하게 버텨보는데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하시면서 휘성의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노래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출근 이제 곧 하실 텐데 출근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함께하는 뉴스 그리고 노래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일하실 때 피곤하시거나 지치시거나 힘드시면 꼭 중간중간 휴식 취하시고 일부러 막 끝까지 버텨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내 몸,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건강이 또 나만의 건강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 모두의 건강이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2253번님의 신청곡이에요. 휘성의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화사와 우기가 함께 부릅니다. 가을 속에서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에게 아쉽게 패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의 시청률이 17.7%로 집계됐습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대한민국 멕시코전의 시청률은 KBS ETV가 전국 기준으로 10.9%, JTBC는 6.8%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동학예 올림픽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던 JTBC는 지상파 3사와의 협상 결렬로 인해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조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을 재개한 끝에 지난 4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재판매해 KBS와의 공동 중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때 포스트 타이거 우즈로 불리다가 세계 랭킹 141위까지 추락했었던 김주형 선수가 남자 골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제126회 US 오픈에서 공동 2위로 반환점을 돌며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김주형 선수는 오늘 미국 뉴욕주 사우샘프턴의 시네콕 힐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합해 3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난코스로 유명한 시네콕 힐스에서 3타를 줄인 김주형 선수는 중간 합계 3언더파 137타를 기록해 미국의 샘 스티븐스, 젠더 쇼플리, 잉글랜드의 맷 피츠 패트릭 선수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가 타격왕 경쟁을 벌이는 마이애미 로페스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4타수 2안타에 득점과 도루 1개씩을 기록하며 타율을 3할 2푼 8리로 끌어올려 안타 1개를 쳐낸 로페스 선수를 6리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마이애미가 샌프란시스코를 4-3으로 잡고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말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해주고 계세요. 9620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함께해주셨고요. 또 7214번님, 20년을 혼자 강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가끔 홀몸 노인들과 관련된 뉴스 보면서 때론 겁나기도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맞아요. 저도 지금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 주변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저희 아파트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변 분들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게 어쩔 때 지나가다 보면 집 앞에 막 이렇게 짐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그래서 대신 짐을 좀 정리해 주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벽을 하나 두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7214번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와 사연 들으면서 손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요. 손자의 제대가 이제 2주 남았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7214번님 예전에 그 손주분 군대 가서 열심히 복무 중이라는 사연 받고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벌써 전역이 가까워 왔네요. 이렇게 또 남의 집 자식 손주들은 빨리 제대한다라는 걸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아, 이제 전역이 코앞에 있군요. 곧 말년 휴가도 나오겠습니다. 백마부대 구사단 안효원 사랑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이렇게 저희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전역 축하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또 5690번님, 오늘 비 오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비 오는 아침에 서원 지역에서 기차 타고 혼자 영월 가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원주시 문마급에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우리 569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텐데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을 텐데 일교차가 클 전망입니다. 내일은 아침에만 강원 영동 지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주말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입니다.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서행 중이고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무안 2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데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동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인천 쪽은 능해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휴게소에서 비룡분기점 구간 청주에서 안성까지 길이 미끄러워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실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다른 핵심 죄목이 무죄인 만큼 불법 수사가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9: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임에도 투표소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의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8: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스위스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져 한 차례 연기된 종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9: 멕시코전에서 아쉽게 진 우리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곧바로 회복 훈련을 통해 남아공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3차전에서 남아공을 이기거나 비기면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8: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설물이 쓰러지거나 강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는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8: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실에 술 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거짓

0: 증언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3: 김성태 씨가 오늘은
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3: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되어 제공시키고 싶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네.
2: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뤄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5: 연어 술 파티에
4: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5: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2: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법원은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1: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거짓 증언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1: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 선동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연어 술 파티 주장은 위증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

0: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집중포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세 혐의 중 두 가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나만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의 동조에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독재자 운운하느냐고 치받았습니다.
3: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2: 이주희
3: 많은 참사 끝에 헌정 질서마저 파괴하려 했던 내란 속에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0: 진보당은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사법 방해와 증거인멸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 소환 조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시위 16일째.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7: 부정선거 재선거
6: 보름 넘는 대치를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수본. 개포이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첫 소환 뒤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배치했는데 6월 3일 당일 투표소 행적 재구성에 열쇠를 쥔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는 다음 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 군, 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고 필요하면 추가 강제 수사 등을 거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선관위 일부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인 선관위 직원의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외유 출장 의혹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기존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고발인 조사 등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민주당은 과거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에 민주당 인사들이 동행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장을 두고 국정원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성사된 해외 출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선관위가 여야 교섭단체 모두의 참관을 요청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해외 점검을 내팽개치고 직무유기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외유 프레임을 씌우는 건 뻔뻔함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수의 계약해온 상위 업체들의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면서 선관위가 의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업체들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사무처장과 친문 계열 전 법무부 차관,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자문위원 등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와는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합니다.
5: 개헌과 특검부터 재선거와 부정 이슈, 부정선거 이슈까지 정쟁화 가능성이 숙제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대혼란을 빚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9: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입니다. 송파구 유권자입니다.
8: 그 원인부터 재발방지해법, 선관위 개혁안까지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10: 사전 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9: 신동욱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10: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11: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9: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11: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
8: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동시 특검을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셈법도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12: 특검의 구성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9: 이주희
12: 저희가
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2: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13: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
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3: 어쩌면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8: 재선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기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고위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무산된 종전 실무 협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협상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 협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하자마자 공격을 재개하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은 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4: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쿠프가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리고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은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올 예정입니다. 양측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스위스 정부는 협상 장소인 이곳 비르겐슈토크 인근 출입 통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는 등 중재국들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60일 안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9: 수십억 달러짜리 선박을 소유한 이들은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거나 바다에 기뢰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죠.
14: 이처럼 본격 협상은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앞서 첫 실무회담이 연기된 주된 이유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여전히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고도 바로 다음 날 서로 공격을 재개해 사망자 여러 명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 10여 곳을 공습하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향해 발사체를 수십 발 쏘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 충돌이 완전한 종전 여정에 큰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4: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는 날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정신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5: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9: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 핵 합의를 내가 끝냈기 때문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9: 만일 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네타냐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을 차리게 좀 관리해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5: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9: 이란의 고위층은 사라졌습니다. 전부 제거를 했어요. 이후 우린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똑똑한 세력입니다. 전 이게 실제로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5: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4: 미국 정보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 간의 지속적인 평화 합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19일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대이란 평화 구상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미 정보당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 전을 계속할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8: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절기하지입니다. 모레 내륙에는 또 한 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30mm의 비가 오는데요. 충북과 남부 내륙 지역에 조금 더 많겠습니다. 제주는 최대 60mm로 가장 많겠고 바람도 강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요금소 6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목포 방향은 무안 2터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트레일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능해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상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수습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서초에서 양재 가는 길 1차로와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노면 습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포대교 위로 강북 방향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터널 출구부터 밀리고요. 의정부 쪽은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마곡중앙로 마곡나루역 3번 출구에서 6번 출구와 구간 현재 양방향 전면 통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6월 20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곽진원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이름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선곡해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잔잔한 곡으로 출발해봤는데요. 분위기 좀 이어가 볼까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스웨덴 세탁소와 최백호의 두손 너에게 이어서 정미조와 박성일이 부릅니다. 어른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자유와 혁신 대전시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관리 실태 미흡을 지적하며 재선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재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 당일 투표만 진행하고 개표 방식도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해놓고 이튿날 레바논 남부를 또 공격해 5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표 몇 시간 뒤인 현지 시간 20일 새벽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지역 1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안정을 재건하려는 모든 해법을 가로막기 위해 야만적인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간밤에

스볼라가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군에 발사체 50여 발을 쏘았다며 이 공격에 대응해서 헤즈볼라 표적을 공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볼라가 확산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도 75명 감염돼 17명이 숨졌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9일 밝혔습니다. 에볼라 발생이 지난달 15일 공식 확인됐을 때는 감염이 시작된 지 이미 몇 주가 지난 뒤로 발생 초기에는 의료진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전했습니다. 민주콩고는 인구 1만 명 대비 보건의료 종사자 수가 약 1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265번님, 오늘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좀 시원한 하루였어요.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갔죠. 지난주 평일엔 참 더웠습니다. 제가 평일 내내 아 이렇게까지 더우면 진짜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싶을 정도로 괴롭다 싶었거든요. 특히나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제가 잠이 깨고 나서 아예 그냥 다시 수면 상태로 접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벌써 열대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자정 조금 넘어서 한 12시 반? 그쯤 좀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와,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계속 뒤척뒤척거리는데 에어컨을 켜야 되나? 선풍기는 없어서 이거 어떻게 오늘 밤을 나야 되지? 라는 생각에 진짜 꼴딱 밤을 새고 나니까 아 올여름 진짜 덥겠다. 그 방 안에 있는 온도계가 30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번 주말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서울은 20.8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습도가 좀 높아서 한 23도 정도 체감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23도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 온열질환 주의하셔야겠고요. 진짜 그늘 이용하시고 수분 섭취 꼼꼼하게 중간중간에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 보자고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7214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방주연의 꽃과 나비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방주연 꽃과 나비, 조용필 그겨울의 찻집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성현 선수가 한국 프로골프 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에서 마지막

샷 이글로 힘겹게 선두를 지켜내며 6년 만에 통산 2승째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김성현 선수는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 컨트리클럽 빅토리 챌린지 코스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2개, 보기 3개를 묶어 1언 더파 70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8언 더파 205타를 기록한 김성현 선수는 5타를 줄이며 선전한 배용준 선수를 한타 차로 제치고 2라운드에 이어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 육상 단거리 기대주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2026 코리아 오픈 국제 육상 경기대회 남자 100m 종목에서 10초 2.0의 기록으로 우승컵을 손에 넣었습니다. 조엘진 선수는 오늘 경북 예천군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100m 종목 결선에서 10초 2.4를 기록한 비회사 다니엘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조엘진 선수는 경기 직후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점을 잘 보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펜싱의 간판 오상욱 선수가 2년 만에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2026 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개인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오상욱 선수는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에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9746번님의 신청곡 솔로몬 킹의 She Wears My Ring 이어서 에바 캐슬리의 Autumn Leaves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홍성과 청주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그쳤지만 새벽에 다시 시작되면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비는 쉬어가고요. 모레 오후부터 전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서울 18도, 전주 19도, 부산 21도에서 출발하고 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 30도, 제주 26도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사고 소식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서초에서 양재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잠원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요금소 6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 구리터널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충주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나 들목 봉정교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요. 현재 처리 중입니다. 반포대교 위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인데 강북 방향 2차로입니다. 아직 한창 수습 중이라서 주변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오늘도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개포 이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합수본 측은 이 같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폐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3: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2: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틀 만에 재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미국의 종전 약속 위반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령부는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이 계속될 경우 후속 조치가 계획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7일 서명된 종전양해각서의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해놓고 이튿날 레바논 남부를 또 공격해서 5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표 몇 시간 뒤인 현지 시간 20일 새벽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1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레바논 군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안정을 재건하려는 모든 해법을 가로막기 위해 야만적인 공습을 계속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간밤에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군에 발사체 50여 발을 쐈다며 이 공격에 대응해 헤즈볼라 표적을 공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호르무즈 재봉쇄 소식과는 별개로 종전 실무협상 재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20일에 스위스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0.7원 하락한 2004.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끝났지만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은 아직 내려갈 줄 모르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정상화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공지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9원, 경유 가격도 2039원에 달합니다. 유가를 끌어올린 이란 전쟁이 끝을 맺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석유값에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6: 종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는 뭐 떨어지는 느낌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민 입장에서야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언제쯤 떨어질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5: 실제로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50원대 안팎을, 경유 가격도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 전쟁의 종전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시차와 공급망 정상화라는 과제를 풀어야만 소비자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유 공급이 100%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4척의 우리 선박이 한국에 돌아오려면 20일 넘게 소요됩니다. 또 주요국들의 원유 수요가 쏠리면서 전쟁 이전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재고를 이제 다시 비축하려는 수요랑
8: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입니다.
7: 개인적으로 한 4분기가 되어야지 추세 선상 80달러

0: 초반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시점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최고 가격 발표를 유보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종료할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2: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3: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입니다.
2: 국내 석유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정유사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선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그리고 최고 가격과 별개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석유값 정상화에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4: 서울 서남권의 최대 정비 사업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사활을 걸고 각자의 몫을 다투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장을 정현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재건축 조합 현수막이 걸린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엔 대형 건설사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다는 배너를 경쟁하듯 곳곳에 붙여뒀습니다. 사실 속뜻은 시공사로 뽑아달라는 것.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전부가 정비구역 지정을 끝낸 상황에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 사업 규모만 총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목동 일대 재건축 수주전에 각 대형 건설사들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5: 특히 각자 목동 곳곳에 프리미엄 브랜드 홍보관을 세우며 조합원들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관으로 목동 지역 대장단지를 짓겠다고 홍보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7: 보급주거에서는 프라이빗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3: 대우건설 관계자입니다.
7: 프라이빗 짐, 네, 그다음에 스타일 라운지, 스타일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왔고요.
5: 한강 등 조망을 우선시한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며 각각 강점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여론전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압구정과 여의도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을 목동 재건축 수주전에 끌어당기는 가장 큰 요인은 수익성입니다. 일단 목동 14개 단지의 현재 용적률 수준은 모두 150% 이하로 재건축 시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키울 여력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40층 높이의 청사진들을 건설사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 말부터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 기준에 김포공항 주변인 목동 일대 스카이라인도 90m 제한에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개 단지 모두가 그 전에 시공사를 뽑아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8: 그 전에 조합 설립하시고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8: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끝마치시면 이커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5: 그렇게 정해진 시한 안에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14개 재건축 단지 중 이주와 철거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전세난 속에 얼마만큼의 이주비 지원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지도 목동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명암을 가를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9: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의혹이 거짓이라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될지 한현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10: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3: 박상용 검사입니다.
10: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

0: 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에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 통화해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정교유착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신천지전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의혹을 대부분 불기소로 마친 가운데 향후 합수본의 수사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2: 지난 1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
3: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
4: 김태훈 정교 유착들이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3: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합수본 출범에 불을 지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4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불기소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문을 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합수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전 간부들을 구속했습니다. 출범 5달여 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단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입당 독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같은 집단 행동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종 배후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등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강원 산지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통제됐고 불어난 계곡은 등산로 바로 밑까지 차올랐는데요. 야영객이나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불어난 계곡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전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강원 산지. 발목 높이였던 계곡은 아침이 되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7: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계곡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보이는 것처럼 물살이 상당히 거센데요. 자칫 휩쓸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원 설악산 일대는 계곡물이 등산로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오전 9시 반을 기해 고지대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여름철 기습폭우 발생이 잦아지면서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는 상황. 계곡이나 강 주변 물놀이 중 폭우가 쏟아진다면 무리해서 건너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계곡은 산사태와 낙석 위험도 큽니다. 앞서 산림청은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 강원과 경북 산지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집중호우 직후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거나 나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계곡 야영과 등산은 피해야 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5: 전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렸지만 기상청은 공식적인 여름 장마의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태풍이 본격적인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전국에 마치 장마가 시작된 듯 제법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동해안에는 한때 호우 경보 속에 150mm가 넘는 비가 집중됐고 남해안과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전선 영향에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며 강수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번 비가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 21일 이후 다시 북쪽에 차고 건조한
4: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8: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를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0: 진짜 변수는 먼 남해상에서 발생한 7호 태풍 메칼라입니다. 아직은 약한 태풍이지만 점차 북상하면서 강도 3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후반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오는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까지 맞물려 정체전선의 북상 위치와 발달 정도가 매우 유동적일 걸로 보입니다.
9: 현재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해서 북서진 중에 있으며
4: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9: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와 북쪽의 찬 공기, 정체전선의 위치 등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0: 기상청은 태풍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향후 장마 강수 지역과 시점이 크게 변할 수 있다며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인천 서구에 있던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매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0: 좁은 맨홀 안을 소방대원들이 살핍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장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방에서 측정한 유독가스 농도를 바탕으로 당시 가스 수치가 작업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전북 진안에서도 맨홀을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사이 전국에서 노동자 6명이 맨홀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인천 병방동에서 맨홀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서울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공사에 투입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맨홀 사고는 매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고 안전장비 지원 등 조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는 건데 전문가들은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11: 작업자들이 설마 나는 문제가 있을까?
4: 최명기 한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입니다.
11: 인식이라든지 뭐 이제 관리자들이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경향들이 좀.
10: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폭염을 앞두고 반복되는 맨홀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최근 지하철 승객이 가방에 넣어둔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화재가 급증하면서 배터리를 보관하는 파우치의 방염 성능이 더 중요해졌지만 실험 결과 대부분이 엉터리였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지하철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승객이 가방에 넣어둔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런 보조배터리 화재는 최근 3년 동안 급증해 서울에서만 100건이 넘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배터리를 보관하는 주머니에 방염 기능이 중요하지만 시중에 파는 파우치 성능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배터리 과충전으로 화재를 유도했습니다. 연기가 보이자마자 불길이 치솟더니 형체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13: 이 보관 파우치가 이를 방어해 줄 수 있는
14: 전흥식 서울 소방재난본부 현장 대응단장입니다.
13: 하지만 보셨다시피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파우치의 성능에 따라서 방화 성능이 들쑥날쑥합니다.
12: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연기와 불길 확산 억제 기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데도 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파우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시험 항목과 최소 안전 기준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

0: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3: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비틀즈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Get Back.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비틀스의 Get Back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이어서 윤도현의 타잔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절개상 하지이자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고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날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 지역 등에 내리던 비는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산지 동해안이 20에서 60mm, 강원 중남부 산지 동해안 지역은 5에서 40mm, 강원 내륙 지역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보돼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정부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는 온라인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특정한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에 수십억 원의 정부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정보의 유포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광고는 정부 광고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부터 정부 광고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관련 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 투약 사건의 주범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염 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어서 이장희가 부릅니다. 한 소녀가 울고 있네.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장이 한 소녀가 울고 있네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SSG의 김재환 선수가 3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5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김재환 선수는 오늘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NC와의 방문 경기에서 1회 투런 홈런에 이어 3회엔 만루 홈런, 6회에도 솔로 홈런을 날리는 등 4안타 7타점을 기록하며 SSG의 12-5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3연타

5 홈런은 KBO 리그 역대 59번째 기록입니다. 여자 프로골프 서교림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인카금융 더 헤븐 마스터즈 대회에서 이틀 연속 7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서교림 선수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더 헤븐 컨트리클럽 웨스트 사우스 코스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2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쳤습니다. 대회 2라운드 합계 14언더파 130타를 적어낸 서교림 선수는 2위 장은수 선수를 3타 차로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25-2026 시즌 핸드볼 H리그 남자부 통합 우승을 차지한 인천도시공사가 일본 클럽팀과의 한일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늘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지난 슈퍼솔 2026 한일 핸드볼 클럽 슈퍼매치에서 일본 리그 H 남자부 통합 우승팀 브레이크 킹스 가리아를 34-33으로 한 점 차로 누르고 이겼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양국 핸드볼 리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기력 향상과 리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우승팀 간의 빅매치에서 이겨 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기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주말 아직 하루 더 남았습니다. 다만 내일도 비가 이어지는 곳들 있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뭐 이동하시고 또 하루 보내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크라잉넛의 아니 벌써 이어서 노브레인의 해변으로 가요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배심원 판결이 4대3으로 팽팽히 갈렸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아예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정치 공작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온 연어 술파티 선동은 결국 거짓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만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집착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고 당 재판 취소 저지 특위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에 이 사건으로 탄압받아온 박상현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 소환 조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시위 16일째.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3: 부정선거 재선거
2: 보름 넘는 대치를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 개포이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첫 소환 뒤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배치했는데 6월 3일 당일 투표소 행적 재구성에 열쇠를 쥔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는 이번 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고 필요하면 추가 강제 수사 등을 거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선관위 일부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인 선관위 직원의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외유 출장 의혹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기존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고발인 조사 등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낚시꾼이 고립되기도 했는데 비바람 피해 상황을 차상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하천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 있고 소방관이 다가가 구조를 시도합니다. 새벽 6시쯤 충남 아산 곡조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많은 비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튜브를 이용해 낚시꾼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17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강릉에서는 강릉항 진입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인도 쪽으로 떨어져 있고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상태로 매달린 간판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 감전동과 거제동에서 이 같은 간판 추락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소방관들이 안전조치했습니다. 부산 가야동에서는 오피스텔 외장재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와 차량을 덮치는 사고 등 19건의 신고가 부산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방풍림과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 소방당국이 잘라낼 때까지 통행 차질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1: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무단횡단을 단속하다 불법 체류하던 2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밤 9시 반쯤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안전활동 중이던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서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200m가량 뒤쫓은 끝에 수원역 출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베트남인으로 지난 2023년 11월 중순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이자제한법 위반 등 5건에 대해 울산경찰청이 수배한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A씨 측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2년여 만에 최대 규모로 공습하는 과정에서 수도 모스크바의 정유공장에 대폭발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군이 적 드론을 맞추려 쏜 휴대용 미사일이 빗나가면서 도리어 자국 주요 시설을 잘못 타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해당 장면과 함께 김정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미사일이 순식간에 공중을 가르더니 곧이어 거대한 화염이 일어납니다. 대형 정유공장이 폭발하면서 큰 충격에 육중한 연료 저장고 뚜껑마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다시 자세히 보면 부근 상공에 드론이 떠 있고 그 바로 아래로 미사일이 지나갑니다. 이어지는 장면엔 미사일을 쏘는 순간이 나옵니다. 눈여겨보면 사람이 휴대한 듯한 미사일이 발사되고 부근엔 역시 드론이 비행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8일 드론 수백 대를 띄워 모스크바를 공습하면서 대통령궁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정유공장을 박살낸 상황입니다. 대규모 도심 타격에 인근 공항 네 곳에서 500편 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검증해보니

0: 러시아군의 오폭일 수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발사 지점과 낮은 궤적, 비행 초기 발사 연기가 동반되지 않는 점 등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라는 가설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영국의 한 국방학자는 설명했습니다. 한 항공학자는 발사 영상 등이 있는 점을 보면 정황상 휴대용이 맞을 거라며 낮은 고도로 비행해 도심에선 적절치 않은 무기를 쏜 건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론 격추 능력이 있긴 해도 대규모 편대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인 판치르 방공 시스템이 동원된 정황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처럼 드론 수백 대를 동시 요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투기 격추용인 대형 방공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재고도 금세 소진된다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유를 보이듯 전장에서 확보한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취약점을 분석한 심층 정보를 동맹국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3: 당신은 나의 동반자.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세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실 출소 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5: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6: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5: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8입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루어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7: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5: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8: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0: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의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 통화해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어제도 선거당에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개포 2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합수본 측은 이 같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조사를 두고는 사실관계 구성을 위해 고발되지 않은 선관위 관계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거로 전망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합니다. 개헌과 특검부터 재선거와 부정선거 이슈까지 정쟁화 가능성은 숙제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대혼란을 빚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원인부터 재발방지해법, 선관위 개혁안까지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3: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4: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
2: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동시 특검을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셈법도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5: 특검의 구성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주 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6: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2: 재선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틀 만에 재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미국의 종전 약속 위반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령부는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이 계속될 경우 후속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미군은 현지 시간 20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인 스위스로 떠날 것이라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로 조금 뒤 출발할 것이라며 그곳에서 상대방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요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려는지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상대방이 약속 일부를 지키지 않는다면 MOU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상대방은 가능한 한 빨리 MOU를 이행하기 위해 조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MOU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끝났지만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은 아직 내려갈 줄 모르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정상화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7: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공지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9원, 경유 가격도 2,039원에 달합니다. 유가를 끌어올린 이란 전쟁이 끝을 맺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석유값에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8: 종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는 뭐 떨어지는 느낌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민 입장에서야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언제쯤 떨어질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7: 실제로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50원대 안팎을, 경유 가격도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 전쟁의 종전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9: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시차와 공급망 정상화라는 과제를 풀어야만 소비자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유 공급이 100%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4척의 우리 선박이 한국에 돌아오려면 20일 넘게 소요됩니다. 또 주요국들의 원유 수요가 쏠리면서 전쟁 이전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 재고를 이제 다시 비축하려는 수요랑 이제 중국 소비 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4분기가 되어야지 추세선상 80달러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9: 석유 최고가격제의 해제 시점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최고가격 발표를 유보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종료할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1: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이걸 해제했을 때 국내 석유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 정유사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선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그리고 최고 가격과 별개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석유값 정상화에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은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과 기업 이익을 어디에 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목 국내 총생산 10%대 후반 한국 경제의 한의와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와 경상수지 수치 모두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실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라고 분석했습니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무역 흑자 환수로 원화도 안정되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외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낮은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는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13: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12: 김 실장은 또 부동산 과세 정상화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국민 배당제를 제안했는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서울 서남권의 최대 정비사업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사활을 걸고 각자의 몫을 다투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장을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재건축 조합 현수막이 걸린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엔 대형 건설사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다는 배너를 경쟁하듯 곳곳에 붙여뒀습니다. 사실 속뜻은 시공사로 뽑아달라는 것.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전부가 정비구역 지정을 끝낸 상황에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 규모만 총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목동 일대 재건축 수주전에 각 대형 건설사들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각자 목동 곳곳에 프리미엄 브랜드 홍보관을 세우며 조합원들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관으로 목동 지역 대장단지를 짓겠다고 홍보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14: 고급주거에서는 프라이빗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스카이 프라이빗 스타를 비롯해서 프라이빗 짐,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왔고요.
2: 한강 등 조망을 우선시한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며 각각 강점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여론전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압구정과 여의도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을 목동 재건축 수주전에 끌어당기는 가장 큰 요인은 수익성입니다. 일단 목동 14개 단지의 현재 용적률 수준은 모두 150% 이하로 재건축 시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키울 여력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40층 높이의 청사진들을 건설사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 말부터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 기준에 김포공항 주변인 목동 일대 스카이라인도 90m 제한에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개 단지 모두가 그 전에 시공사를 뽑아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15: 그 전에 조합 설립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까지 끝마치시면 이커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2: 그렇게 정해진 시한 안에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14개 재건축 단지 중 이주와 철거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전세난 속에 얼마만큼의 이주비 지원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지도 목동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명암을 가를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7: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24 이어갑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틀 만에 재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미국의 종전 약속 위반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령부는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이 계속될 경우 후속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미군은 현지 시간 20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과달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오후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협상장이 마련된 스위스 비르겐슈토크로 출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 협상에 참여했던 압돌 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등도 이번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고위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무산된 종전 실무 협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협상 장소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의 호르무즈 재봉쇄 발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협상 개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리고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은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올 예정입니다.
6: 양측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스위스 정부는 협상 장소인 이곳 비르겐슈토크 인근 출입 통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5: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는 등 중재국들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60일 안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7: People that own billion-dollar ships don't love missiles flying over them, don't love mines all over the water.
5: 이처럼 본격 협상은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앞서 첫 실무회담이 연기된 주된 이유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여전히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고도 바로 다음 날 서로 공격을 재개해 사망자 여러 명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 10여 곳을 공습하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향해 발사체를 수십 발쏴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 충돌이 완전한 종전 여정에 큰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 파키스탄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관한 기술급 회담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미국과 이란 측 대표 그리고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협상 과정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 소환 조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8: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시위 16일째.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보름 넘는 대치를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수본. 개포이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첫 소환 뒤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배치했는데 6월 3일 당일 투표소 행적 재구성에 열쇠를 쥔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는 이번 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고 필요하면 추가 강제 수사 등을 거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선관위 일부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인 선관위 직원의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외유 출장 의혹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기존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고발인 조사 등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째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0: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9: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자유와 혁신 대전시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관리 실태 미흡을 지적하며 재선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0: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재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 당일 투표만 진행하고 개표 방식도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사실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어제 새벽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기가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는데도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웠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와 관련해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어제 SNS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또 YTN과의 통화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나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등의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 광고.

운전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실 술 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5: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되어 제공시키고 싶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4: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뤄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6: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4: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 선동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연어 술 파티 주장은 위증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작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8: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집중포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세 혐의 중 두 가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나만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의 동조에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독재자 운운하느냐고 치받았습니다.
9: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많은 참사 끝에 헌정 질서마저 파괴하려 했던 내란 속에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7: 진보당은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사법 방해와 증거인멸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말인 어제도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개포 이동 투표소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합수본 측은 이 같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시군구 등 즉 지역별 선관위 직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조사를 두고는 사실관계 구성을 위해 고발되지 않은 선관위 관계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합니다. 개헌과 특검부터 재선거와 부정선거 이슈까지 정쟁화 가능성은 숙제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대혼란을 빚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원인부터 재발방지해법, 선관위 개혁안까지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11: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12: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
10: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동시에 특검을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셈법도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13: 특검의 구성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주 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14: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10: 재선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은 현지 시간 20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항해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오후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협상장이 마련된 스위스 비르겐슈토크로 출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 협상에 참여했던 압돌 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등도 이번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고위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무산된 종전 실무 협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협상 장소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의 호르무즈 재봉쇄 발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협상 개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리고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은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올 예정입니다.
16: 양측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스위스 정부는 협상 장소인 이곳 비르겐슈토크 인근 출입 통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15: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는 등 중재국들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0: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60일 안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People that own billion-dollar ships don't love missiles flying over them, don't love mines all over the water.
0: 이처럼 본격 협상은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앞서 첫 실무회담이 연기된 주된 이유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여전히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고도 바로 다음날 서로 공격을 재개해 사망자 여러 명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 10여 곳을 공습하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향해 발사체를 수십 발쏘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 충돌이 완전한 종전 여정에 큰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이란 전쟁은 끝났지만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은 아직 내려갈 줄 모르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정상화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3: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공지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9원, 경유 가격도 2,039원에 달합니다. 유가를 끌어올린 이란 전쟁이 끝을 맺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석유값에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4: 종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는 뭐 떨어지는 느낌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민 입장에서야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언제쯤 떨어질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3: 실제로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50원대 안팎을, 경유 가격도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란 전쟁의 종전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시차와 공급망 정상화라는 과제를 풀어야만 소비자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유 공급이 100%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4척의 우리 선박이 한국에 돌아오려면 20일 넘게 소요됩니다. 또 주요국들의 원유 수요가 쏠리면서 전쟁 이전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재고를 이제 다시 비축하려는 수요랑 이제 중국 소비 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4분기가 되어야지 추세선상 80달러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 석유 최고 가격제의 해제 시점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최고 가격 발표를 유보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종료할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6: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것 같고, 이걸 해제했을 때 국내 석유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3: 정유사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선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원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그리고 최고 가격과 별개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석유값 정상화의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10: 언제 어디서나 내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이란은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작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5: 니루의 다리의 세포 호시다르다 체너바르하 베탄게 호르무즈 나직 나샤반 달 게이레 인 수랏 암니아탄하 베 무하테레 하하도프탓.
4: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이스라엘의 타후다 طرف مقابل مطالبه گری داشته باشیم و مشخص بشه که طرف مقابل به چه نحو میخواد تعهدات خودش رو اجرا بکنه.
4: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 한 번 이스라엘군에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미국과 이란 고위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무산된 종전 실무 협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협상 장소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의 호르무즈 재봉쇄 발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협상 개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리고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은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올 예정입니다.
8: 양측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스위스 정부는 협상 장소인 이곳 비르겐슈토크 인근 출입 통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7: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는 등 중재국들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60일 안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9: People that own billion-dollar ships don't love missiles flying over them, don't love mines all over the water.
7: 이처럼 본격 협상은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앞서 첫 실무회담이 연기된 주된 이유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여전히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고도 바로 다음 날 서로 공격을 재개해 사망자 여러 명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 10여 곳을 공습하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향해 발사체를 수십 발 쏴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 충돌이 완전한 종전 여정에 큰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11: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되어 제공시키고 싶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10: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뤄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12: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10: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3: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늘 항상 어려웠었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날 그리도 잘할까. 다시 또 넘을래. 스쳐서 쉽게 벌어진대도 거꾸로 웃음을 지어줄게.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이란은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장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에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3: نیروی دریای سپاه هشدار داد شناورها به تنگه هرمز نزدیک نشوند در غیر این صورت امنیت آنها به مخاطره خواهد افتاد.
2: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스라엘의 타후다트 طرف مقابل مطالبه گری داشته باشیم و مشخص بشه که طرف مقابل به چه نحو میخواد تعهدات خودش رو اجرا بکنه.
2: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 한 번 이스라엘군의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파키스탄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관한 기술급 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미국과 이란 측 대표 그리고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협상 과정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고위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무산된 종전 실무 협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협상 장소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1: 본격 협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하자마자 공격을 재개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종전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리고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은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올 예정입니다.
6: 양측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스위스 정부는 협상 장소인 이곳 비르겐슈토크 인근 출입 통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5: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는 등 중재국들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안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60일 안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7: People that own billion-dollar ships don't love missiles flying over them, don't love mines all over the water.
5: 이처럼 본격 협상은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앞서 첫 실무회담이 연기된 주된 이유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여전히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고도 바로 다음 날 서로 공격을 재개해 사망자 여러 명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 10여 곳을 공습하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향해 발사체를 수십 발 쏘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 충돌이 완전한 종전 여정에 큰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1: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제정신을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8: If it weren't for me, Israel would not exist today because I terminated the Barack Hussein Obama deal, the JCPOA, which was a road to a nuclear weapon.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0: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1: If it weren't for Donald Trump, Israel would have been eviscerated. It's good, but we have to keep him a little bit sane.
0: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1: They're gone. They're all gone. And we're dealing with the third group, who I actually think is the smartest group. And I actually think it's regime change. They're different people. Khamenei Jr. is different from the father.
0: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2: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른바 검사 실술 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4: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술을 마신 건한 번이었었고.
5: 예.
3: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루어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6: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3: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이렇게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 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7: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

0: 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의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 통화해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왜곡 선동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연어 술파티 주장은 위증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작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려 들겠지만 진실은 정치적 구호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그 어떤 독재자도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났다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집중포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4-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세 혐의 중 두 가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나만 가지고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의 동조에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독재자 운운하느냐고 치받았습니다.
4: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 많은 참사 끝에 헌정 질서마저 파괴하려 했던 내란 속에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2: 진보당은 술 반입 정황이 인정된다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사법 방해와 증거인멸로 유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합니다. 개헌과 특검부터 재선거와 부정선거 이슈까지 정쟁화 가능성은 숙제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대혼란을 빚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원인부터 재발방지해법, 선관위 개혁안까지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7: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8: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
6: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동시 특검을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셈법도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9: 특검의 구성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주 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10: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6: 재선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 소환조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외유 출장 의혹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시위 16일째.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12: 우정선거 개선거
11: 아니 보름 넘는 대치를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수본. 개포이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첫 소환 뒤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배치했는데 6월 3일 당일 투표소 행적 재구성에 열쇠를 쥔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는 이번 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고 필요하면 추가 강제 수사 등을 거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선관위 일부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인 선관위 직원의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외유 출장 의혹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기존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고발인 조사 등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중 3악장을 편곡한 노래 우리 사이의 침묵 이 실렌시 트라 노이 파페라 테너 아모리 바실리의 노래였습니다. 1935년 6월 21일 프랑스의 소설가 이 프랑수아즈 사강이 태어난 날입니다. 사강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Goodbye Again, 이수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제곡처럼 사용된 음악이 바로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중 3악장인데 이 영화 이후 브람스의 가장 유명한 선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는 이렇게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사용되고 나서 인기곡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에토, 바그너의 발키리의 비상,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파헬벨의 캐논도 1980년 개봉한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영화, 보통 사람들 이전에는 잘 알려진 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

덕분에 유명해진 곡이고요. 영화를 통해 유명해진 클래식 음악입니다.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 노래 쌍투스,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 파보 예르뷰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 쌍투스,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테디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 테디가 자주 듣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듀에토의 미라클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들었지 한번 봐볼까? 제가 요즘에 우선 달리기 할 때 아무래도 아이돌 노래가 빠질 수 없는데 아일리의 이츠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 계속 달리게 되거든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막 중간에 그런 멜로디 같은 게 있어갖고 너무 신나갖고 그것도 있고 너의 이름은의 OST 스파클 그것도 들었고 지금 제 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파클도 들었고 그리고 스즈메 두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안드레아 보첼리의 깐토 델라 테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1280님입니다. 테디가 이야기해 주신 조수미 선생님의 북감 후기 중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후기 중 죽음 이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걸 듣고 공감이 됐어요. 저도 살면서 간혹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는데 특히 드미트리 대사 중에서 죽음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나쁜 것이 될 수 있지? 라는 부분을 들으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느낌표가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최근 믿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북감의 내용이 감정적으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여러 방면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남은 공연들도 건강하게 파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글을

계속 하면서 어느 날 연기를 하는데 제 손목을 이제 잠깐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서 맥박이 톡톡톡 손목에서 뛰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무엇일까? 이 그냥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공연 중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이 맥박이 끊기는 날까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가족과 이렇게 좀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맥박은 한없이 작고도 고요한데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아득바득 살았던 것일까. 참 맥박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의 허준이었죠, 뭐. 3266님입니다. 친한 동생과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보고 왔어요. 제가 전부터 인태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동생도 인태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대요. 배우님들 모두 연기 잘하시고 특히 인태님이 너무 멋지고 연기랑 노래 다 잘하셔서 재밌게 잘 봤대서 너무 뿌듯했어요. 해주셨습니다. 전부터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우선 궁금하고 제가 저를 생각하는 것과 남이 저를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미묘하게 우리가 사진으로 나온 것도 저의 실물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실물을 절대 볼 수가 없어. 오히려 우린 누구보다 우리 얼굴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정말 그 거울의 평면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입체적인 3D를 볼 수가 없지, 우리 스스로, 그죠? 나중에 AI가 발달되면 어떠한 이런 우리 요즘 큰뭐 안경 같은 거 완전히 쓰고 우리의 3D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삼익님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어떤지 꽤나 궁금합니다. 떼끼에로님입니다. 25세, 꿈을 쫓기에 좋은 나이죠. 제 딸도 25세. 그녀만의 꿈을 쫓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기특하다 우리 딸.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2대1로 체코를 꺾었네요. 장하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이 기세로 남은 경기도 화이팅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 2차전이에요. 방송은 저희가 녹음이기 때문에 그 이후고요. 하지만 제가 예상을 하건대 딱 이럴 것 같아. 2대1로 지거나 3대1로 이기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저는 야구 중계도 간만에 보고 있는데 어제는 공연 때문에 못 보니 이겼습니다. 오늘은 공연 없다고 제가 야구 경기를 보니까 지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안 봐야 이기는 건가요? 전 패전요정 패요인 듯합니다. 끔찍한 징크스지 뭡니까? 2024년에는 테디가 바빠서 제가 중계를 딱 절반 70게임 정도밖에 못 봤는데 그때 팀이 우승했죠. 어쩔 수 없네요. 제 공연을 보러 오십시오. 0737님입니다. 경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차 안입니다. 예전 고등학교 수학여행과 달리 색다른 감정과 시선으로 보게 된 경주 여행이었네요. 어린 시절이었다면 지루했을 유적지도,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집들도, 다도체험도 모두 의미가 있었고 또 치유의 시간도 되었네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니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온 것 같아요. 예쁜 사진들도 올려봐요. 테디도 그런 시간들이 틈틈이 있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소나기가 내렸으니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우 사진이 엄청 이쁘네요. 탑이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그물 위에 떠 있는 궁궐 모양의 요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좀 운각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물에도 그 운각이 비치는 거야, 밤이라서. 그리고 다도체험까지. 아주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땐 무언가를 창조하기가 힘들잖아요. 직접 만들어내는 게.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하나하나 뭐
옷도 꿰매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마음으로 이 기와 집들과 돌탑을 다시 보면, 야, 그때는 기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싶죠.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돌을 깎았을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 몇백 년, 10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쌓을 수 있는지. 찬란했던 문화. 그 당시에 그걸 쌓았던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쌓아왔을지. 아이고 힘들다, 덥다, 아이고 춥다. 왜냐면 이게 금세 되지 않았을 거야. 몇 년, 뭐 10년, 30년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해롱이님입니다. 듀에토 더 클래식일의 역대급 수위. 아오, 19금이 아니라 99금 해야 할것 같아요. 쇼스타코비치의 상상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인태님 오늘 오페라 들려주느라 특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유유 해주셨는데, 아니 정말 많은 사연이 왔대요. 이게 끝나자마자 정말 사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크크크크크를 보아하니 다들 은근히 즐기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당혹스러운 척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샵 0945를 이렇게, 이런 수위일 때 남발을 하면 어쩔 수 없죠. 더센걸 찾아볼까? 이러면서. 제가 그런 거안 된다. 아마 우리 뒤더클 청취자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다른 걸로도 샵 0945를 많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대단해요. 마리안나님입니다. 내용은 막장이지만 테디의 실감나는 목소리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뿌띠 뒤더클 북감에서 또 만나요. 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듀에토의 미라클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듣겠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인테리어 1분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작곡가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1908년 6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세헤라자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여러 이야기를 음악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중에서 네 번째 곡, 바그다드의 축제, 바다.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로 듣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 사태 2부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이란은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3: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작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에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5: و در صورت ادامه تجاوز گام‌های بعدی برای پایبند کردن دشمن به اجرای تعهدات برنامه‌ریزی و اقدام خواهد شد.
4: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5: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هشدار داد چنابرها به تنگه هرمز نزدیک نشوند در غیر این صورت امنیت آنها به مخاطره خواهد افتاد.
4: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이스라엘의 تعهدات طرف مقابل مطالبه گری داشته باشیم و مشخص بشه که طرف مقابل به چه نحو میخواد تعهدات خودش رو اجرا بکنه.
4: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 한 번 이스라엘군에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를 발표했지만 미군은 선박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오히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부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죠.
7: 네, 미 중부사령부는 먼저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팀 호킨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이 계속되고 있고 미군이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항행 지원을 위해 현지에 머무르고 있고 현지 시간 20일 현재 상선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또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통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도 오늘 오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해각서 합의가 유지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8: A lot of the criticisms of the deal have really underappreciated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all the cards. The straits are now open. The Iranian military is now destroyed.
7: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은 물론 60일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중동 국가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실무회담이 스위스에서 곧 열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도 정확한 일정을 확인한 건가요?
3: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먼저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비르켄 슈토크에서 실무급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참여하는 회담이 열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잠시 전 스위스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오늘 오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맞서이 제러드 쿠슈너와 오늘 오전 통화를 했는데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21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곧 출발할 거라는 말을 남겼었는데요. 잠시 전 스위스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중재국들이 의전 등 외교적 절차를 원하고 있어서 이 정확한 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8: My attitude is let's get on the ground and actually fix these problems. But they want to do a delicate dance. The Qataris and the Pakistanis want to make sure that we do this in the right way. So I'm trying to be respectful.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했던 핵 합의를 거듭 비판했는데요. 오바마는 이란에 현금 수십억 달러만 퍼줬을 뿐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을 제압하지 못했고 이란은 오바마를 무능하다고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는데 어제도 미국이 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가짜뉴스라고 말했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9: In Iran, where in one week virtually we knocked out their entire Navy, their entire Air Force. Now some of the fake news would say, oh, we didn't do it fast enough or something. We took about a week.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이란 공격으로 이란을 굴복시켰다고 강조하면서 급진 좌파 바보들과 민주당원들이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잘 해냈는지를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11: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되어 제공시키고 싶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10: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루어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12: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10: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 법조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배심원 판결이 4대3으로 팽팽히 갈렸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아예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정치 공작을 법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온 연어 술파티 선동은 결국 거짓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만큼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집착을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든 무고의 구판이 끝난 만큼 이 대통령에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권력으로 재판을 없애려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이른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15: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조문을 정리하고
14: 헌법은 선거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재정권까지 각종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정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오부효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6: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14: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해인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합니다.
17: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에게 할 것이고
14: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인지 소쿠리 투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채용 논란이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련법 개정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데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쇼팽의 연습곡, 이별의 곡을 편곡한 노래였습니다. Careless Love, 애니 헤슬럼이 불렀습니다. 애니 헤슬럼은 르네상스라는 프로그레시브 락밴드의 보컬이었는데요. 클래식 작품 선율을 편곡한 음반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오페라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체코의 오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메타나 작품입니다. 바로 8여간 신부.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프라하에서도 여러 오페라가 공연됐습니다. 모차르트의 돈조반니 같은 작품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체코 프라하에서 초연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체코어로 노래하는 오페라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선구자와도 같은 작곡가가 바로 스메타나입니다. 스메타나는 교향시 나의 조국으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오페라에서도 체코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체코의 민속 음악을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마르젠카 역의 가브리엘라 베냐치코바, 예니크 역의 페테르 드보르스키, 바시크 역의 미로슬라브 코프, 트데네이크 코슐러가 지휘하는 체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스메타나의 오페라 8여간 신부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마을의 광장 한쪽에 선술집이 있어요. 저 선술집 좋아해요. 사람들이 봄날을 맞아 즐겁게 떠들면서 놀고 있지만 크루시나의 딸 마르젠카만은 혼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잘생긴 청년 예니크와 함께 있지만 마르젠카의 부모는 가족도 없는 그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지주의 아들과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시무룩한 마르젠카와는 달리 예니크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마르젠카는 그런 그를 보고 혹시 당신 다른 아가씨를 좋아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아, 만약 당신이 그렇기만 한다면을 서글프게 부릅니다. 이 남자친구가 장인어른 될 사람이 내 딸은 자네를 못 주네. 부자랑 결혼해야 되거든 하고 지주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해. 이거 사랑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하네.

마르젠카는 예니크에게,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당신의 부모는 누구고 넌 왜 집을 떠났어? 이런 걸 묻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 행복은 사라졌지라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중창 어머니의 축복과 가치로 들려줍니다. 난 원래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생모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지. 그리고 계모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객지에서 하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 마르젠카는 또 금세 넘어가서 아이고 불쌍한 내 남자친구 하면서 그의 처지를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하인이네. 왜냐면 하인 노릇을 객지에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지금은 하인은 아닌 건가? 그러니까 하인 신분처럼 그런 것 같아.

마르젠카의 부모 크루시나와 루드밀라가 결혼 중매인 케찰과 함께 등장합니다. 케찰은 돈 많은 지주 미하의 좀 모자라는 아들 바셰크를 훌륭한 청년이라고 속여서 결혼시켜 거액의 사례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담뚜가 이때도 있었네요. 어떻게든 이제 사기 결혼처럼 집은 잘 살지만 모자란 남자랑 결혼시킨 다음에 제가 없었으면 결혼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돈 받으려고 중매인인 거지.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 루드밀라는 여보, 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요 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버지 크루시나는 비아의 아들이 두 명이라고 하는데 결혼시키려는 청년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중매인 케찰은 차남입니다. 장남은 이미 몇 년 전에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마르젠카가 이들에게 다가가자 중매인 케찰은 이미 아버지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르젠카는 그따위 내 할 바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귀고 있는 예니크 말고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크루시나는 네가 그러면 내가 무슨 망신이냐. 넌 이제 집안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만 어머니 루드밀라는 여보, 그래도 우리 마르젠카를 조금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이 아이가 평생 살 건데요. 그때 마을의 젊은 남녀가 모두 모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합창, 서로 힘을 합치자 부르는 가운데 일막이 내립니다. 2막입니다. 선술집 앞에서 선술집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변했죠. 그냥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를 찬양하는 합창, 맛있는 술이란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체코의 민속 무용인 프리안트를 춥니다.

다들 퇴장한 뒤 지주 미아의 아들 바셰크가 등장합니다. 그는 좀 모자라는 데다 말을 아니 제가 그러니까 배가 고 심하게 더듬기까지 합니다. 마르젠카가 등장해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바로 결혼 중매인이 추천한 자신의 결혼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남자를 중매한 것에 대해 괘씸하게 생각하다가 이 지주의 아들 모자란 바셰크가 자신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바셰크를 유혹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마르젠카라는 여자는 아주 질 나쁜 여자예요. 게다가 그녀는 지금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나처럼 예쁜 여자는 얼마든지 많아요. 결국 그녀는 바셰크에게 말이에요. 마르젠카라는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겠어요. 나 정말 이쁜 여자가 만나요? 맹세를 받아냅니다.

중매인 캐찰이 마르젠카의 애인 예니크를 따로 만납니다. 그는 예니크에게 돈 많고 예쁜 애인들을 소개해 줄 테니 마르젠카를 다녀와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니크는 순순히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돈은 그럼... 그리고는 금화 300골덴까지 받아냅니다. 이거 나쁜 놈이네. 예니크는 마르젠카는 지주 미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서를 만들게 합니다. 아, 이 예니크가 이 지주의 첫째 아들이네, 집 나간. 근데 그 사실은 본인만 알고 있고 마르첸카한테는 얘기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춘기로 집을 뛰쳐나왔나 봐. 그죠? 그런 것 같아. 계모의 모함으로 집을 나온 거지. 그러니까 돈도 받고 마르첸카의 아들과 아들 아니고선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들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중매인 캐찰과 마르첸카 부모도 등장합니다.

0: 마샬은 예니크가 서명한 계약서를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예니크를 가리켜
1: 자기 여자를 돈 받고 팔아버린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0: 이라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마르젠카의 아버지 크루시나도
2: 에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놈에게 내 딸을 줄 뻔했잖소! 라고 화를 냅니다. 모두가 합창으로 예니크를 비난하는 가운데 이막이 내립니다. 산막입니다. 일막과 같은 마을 광장입니다. 지주의 둘째 아들 바셰크는 혼자 등장합니다. 그는 심하게 더듬는 말로 이름도 모르는 처녀를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노래합니다. 왜 저도 제 거를 더듬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리아. 그것이 내 머리에 달라붙어서입니다.

이때 행진곡과 함께 유랑서커스단이 마을 광장에 등장합니다. 서커스단 단장이 자신들의 공연을 선전하고 광대들이 나와 재주를 부리면서 춤을 춥니다. 체코의 민속 무용인 스코치나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만으로 연주되는 이 곡은 오페라 서곡과 함께 독립된 음악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지주의 아들 바쉐크는 서커스 단원 중 미모의 아가씨인 에스메랄다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때 곰 역할을 하는 배우가 술에 취해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커스단 단장은 바쉐크를 가리키며 에스메랄다에게 저 바보를 꿰어서 곰 역할을 맡게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순진한 바쉐크는 나, 나, 나.

아, 코코코 곰, 좋아해요. 나 코코코 곰, 하하 할게요. 좋아하면서 승낙합니다. 바쉐크의 부모인 지주 미하와 하타가 중매인 캐찰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쉐크를 데리고 가서 아가씨와 선을 보게 하려고 하지만 바쉐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니크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소문을 들은 마르젠카가 흥분해 등장합니다. 중매인 캐찰은 계약서를 보여주고 마르젠카는 난 버림받았어 라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지주의 둘째 아들 바쉐크가 나타나 울고 있는 마르젠카를 보고는 저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랍니다. 근데 얘는 에스메랄다한테도 반하면서 이 바파파 바보야. 모두가 퇴장하고 마르젠카가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예네크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중얼거리면서 아리아, 그 사랑의 꿈을 부릅니다. 얼마나 멋있던가, 그때의 사랑의 꿈은.

그때 예니크가 등장합니다. 마르젠카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를 보고는 그가 정말로 자신을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이중창, 나의 마르젠카, 너는 그렇게 고집쟁이인가를 부릅니다. 그녀는 화가 난 상태이지만 음악은 춤곡풍의 아주 빠르고 경쾌한 곡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니크를 비난하고 마르젠카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예니크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젠카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미아의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저입니다.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마르젠카 네가 항상 나타나. 이제 마르젠카가 그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만 남았죠. 너의 얼굴이 떠올라. 그러자 울먹이는 마르젠카는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야 당연히 당신이지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중매인 케찰은 지주 미아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예니크에게 금화 300굴덴까지 내야 합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안 케찰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곰의 가죽 복장을 한 바셰크가 등장합니다. 그의 바보 같은 모습에 지주 미하와 하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합창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마르젠카와 예니크는 기쁨의 포옹을 하고 막이 내립니다.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 어떠셨나요? 확실히 러시아 오페라랑 좀 달라요. 소박하고 아름다운 진짜 우리가 보는 그 굉장히 멋진 남자가 나오는 그 드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앞에 나타나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야. 스메타나 오페라 팔려간 신부의 서곡과 중간에 나오는 춤곡은 독립된 연주곡으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서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6월 21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스데네이크 코슐러가 지휘하는 체코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차츰 하늘이 개겠고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호남과 강원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0도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요일 아침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사고 구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남청주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현재 서울 쪽이나 목포 쪽으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 영동고속도로 역시 특별한 돌발 상황 없이 수월한 흐름입니다. 이 밖에 조금 후 잠시 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원리를 찾아라 런인 서울 마라톤 대회 준비로 통제가 되는 곳도 있는데요. 여의공원 6문에서 한국방송공사 교차로 쪽으로는 통제에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5: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6: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장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8: 호르무즈 봉쇄는 적의 약속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적에게 의무 이행을 이란 강제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기획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7: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8: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접근하면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7: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이번 방문과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확인할 겁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7: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 한 번 이스라엘군의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재 시각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

0: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레바논의 상황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이 현지 시간 20일 늦게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스위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X를 통해 이란 대표단의 스위스 도착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회담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도 회담을 앞두고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에는 아파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4월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협상에 참여했던 압돌 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0: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종전 추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1: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정신을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3: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던 오바마의 합의, 즉 이란 핵 합의를 내가 끝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3: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네타냐후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좀 관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이란의 고위층이 사라졌습니다. 전부 제거됐죠. 우리는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데 가장 똑똑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2: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부터 미래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를 미국이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에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돈 214억 원을 쏟아부어 추진한 연못공사가 녹조류로 뒤덮이면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1: 수도 워싱턴 DC를 본인의 취향대로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불통 행보가 계속 논란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4: 연못이 온통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대표적 명소인 리플렉팅 풀, 이른바 반사 연못에 녹조류가 가득합니다. 주말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제거 작업을 벌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역부족입니다.
3: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란색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녹색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겠는데요. 워싱턴 DC 주민.
4: 전임 정부들이 이 연못을 방치했다며 물을 빼내고 바닥에 파란색 페인트를 입혔습니다. 예산만 우리 돈 2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달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0: 서둘러 개장했지만 녹조류가 퍼지면서 체면만 구겼습니다.
1: 자랑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공사에 사용한 매우 견고하고 강력한 소재 덕분에 50년에서 100년은 끄떡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미국 수도 워싱턴 DC 곳곳에선 트럼프의 입맛에 맞춘 공사가 한창입니다. 4억 달러를 들여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짓고 높이가 76m에 달하는 개선문 공사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왜 짓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습니다.
1: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지인 거죠. 워싱턴 DC 지역 특히 반응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DC의 유명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철거되는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무리한 흔적 남기기에 수도 워싱턴 DC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무자 소환 조사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외유출장 의혹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광렬 기자입니다.
3: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시위 16일째.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4: 부정선거 개선거
3: 보름 넘는 대치를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합수본. 개포이동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첫 소환 뒤 17일 하루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배치했는데 6월 3일 당일 투표소 행적 재구성에 열쇠를 쥔 투표소 근무 지자체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합수본 측은 투표소 근무 공무원 조사는 이번 주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군구 등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고 필요하면 추가 강제 수사 등을 거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눌 거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외유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과 선관위 일부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직원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인 선관위 직원의 출장지에 몰디브나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가 다수 포함된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맞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외유 출장 의혹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기존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는지 또 고발인 조사 등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합니다. 개헌과 특검부터 재선거와 부정선거 이슈까지 정쟁화 가능성은 숙제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대혼란을 빚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1: 선관위 관계자입니다.
5: 그 원인부터 재발방지해법, 선관위 개혁안까지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6: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7: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
5: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동시에 특검을 강조하는 등 개혁을 위한 셈법도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8: 특검의 구성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주 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9: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졸속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5: 재선거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0: 가능성도 있어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받고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일단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2: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천지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감찰 역시 이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배심원단에 감사를 표한 박 검사는 YTN과 통화해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0: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원리를 찾아라 러닝 서울 마라톤 대회로 일부 구간 통제가 들어갔습니다. 여의공원로 여의공원 6문에서 한국방송공사 교차 차로를 지나 여의서로 하단 진입로를 포함해서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국회 산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는 전면 통제. 이 또한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1차로가 통제되고 있고 반대편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전면 통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2016 MCT 페스티벌로 마곡중앙로는 마곡나루역 3번 출구에서 6번 출구 앞 사이 도로 220m 구간도 양방향 전면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에는 작업 구간이 생겼습니다.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행주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뉴스 앤 뮤직이 전해드리는 다양한 음악으로 힐링하고 뉴스 들으며 정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7시대 첫 시간 첫 곡, 이 노래 준비했어요. 올리비아의 First of May.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6월 21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어제 그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난 자리에 아침바람은 그래도 약간 선선하게 느껴지던데요. 낮부터는 또다시 초여름 더위로 기온이 쭉 오른다고 합니다. 어제의 낮

낮기온과 오늘의 낮 기온은 완전 다른 거죠. 비가 와서 미뤄뒀던 주말 바깥 활동이 있으시다면요. 오늘은 햇빛, 자외선 관리 잘할 수 있는 무언가의 대비들만 잘 세우시면 휴일 나들이 문제 없겠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존 메이어의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줄리앙 메이의 Badly Hooked on You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미군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레바논의 상황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늦게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스위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X를 통해 이란 대표단의 스위스 도착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회담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RINA도 회담을 앞두고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전해듣는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백미현의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김성호의 회상 만나고자.

백미현의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김성호의 회상 노래 두 곡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던 80대 남성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가스총 한 개를 소지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집회 장소 밖으로 이동시킨 뒤에 총포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프로야구 SSG의 김재환이 3연 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5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김재환은 NC와의 경기에서 1회 투런 홈런에 이어 3회에는 만루 홈런, 5회에도 솔로 홈런을 날리는 등 4안타 7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11-5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한화는 페라자가 홈런 2개로 4타점을 책임지며 삼성을 10-4로 물리치고 6연패에서 벗어났고 롯데는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한 라이에스에 앞세워 키움을 7-1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8회 문보경이 역전 석점 홈런을 날리는 LG는 두산의 4-2로 승리를 했고 KT는 9회 말에 힐리어드의 끝내기 안타 등으로 6점을 뽑아 기아의 10-9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비 온 뒤 산뜻하게 갠 일요일입니다. 오늘은요,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고 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입니다. 절기 하지. 하지 이후에는요,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여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지에는요, 감자 캐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자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해 뜨기 전에 빨리 밭에 가서 감자 고구마 캐올 거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오늘 점심은 감자 수제비 또는 조금 이른 아침 부지런하게 준비한다면 감자 수제비 빚어서 뜨끈하게 한 그릇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아침 보내고 계신지 이어지는 8시 뉴스 앤 뮤직에서도 함께해 주시죠. 7시 뉴스 앤 뮤직은요.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더더의 내게 다시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4: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 공항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 아침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차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볕이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낮 12시부터 전국 대부분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남부를 중심으로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많아서 바깥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강원 영동과 호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원리를 찾아라 러닝 서울 마라톤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통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여의공원로 여의공원 6문에서 한국방송공사 교차로를 지나 여의서로 하단 진입로를 포함해 두 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는 전면 통제, 또한 서강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전면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 쪽으로 옥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례 변경에만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7: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자 이란은 호르무즈 재봉쇄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8: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 협상장으로 출발했지만 후속 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에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 먼저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10: 호르무즈 봉쇄는 적의 약속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적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9: 이란군 중앙사령부 해협은 다쳤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0: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접근하면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9: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통제권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한 이란이 재봉쇄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일단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가는 거라며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하거나 사주한다며 이는 협상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이번 방문과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9: 19일 잠시 휴전에 합의했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뒤인 20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향해 또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헤즈볼라 역시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협의 사항이라며 20일 또 한 번 이스라엘군의 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설상가상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향후 협상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7: 현지 시간으로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한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핵과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오히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부통령이 내일 이란과의 대면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다고요?
11: 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2시간쯤 전에 이란과의 협상 참석을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난 벤스 부통령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 교전이 전체 협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실제로는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면서

0: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우리는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리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0: 벤스 부통령은 중재국 파키스탄 측과도 오늘 일부 사안에 대해 조율했다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는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이 제러드 쿠슈너와 합류해 협상팀을 이끌 예정인데요. 이란 국영통신사도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은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회담이 열린다며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카타르 측도 협상에 참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0: 네,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은 물론 60일 이후에도 호르무 해협에서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 중동 국가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60일 휴전 종료 이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비용 보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 양해각서 합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했던 핵 합의를 거듭 비판했는데요. 오바마는 이란에 현금 수십억 달러만 퍼줬을 뿐 미군을 동원해 이란을 제압하지 않았고 이란은 오바마를 당시 무능하다고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는데 이 어제도 미국이 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죠.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 이란에서 사실상 일주일 만에 그들의 해군과 공군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짜뉴스에서는 우리가 빨리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앞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팀 호킨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항행 지원을 위해 현지에 머무르고 있고 현지 시간 20일 현재 상선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통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이른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
3: 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위원회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
5: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조문을
1: 지난
5: 정리하고
1: 1960년
4: 헌법은 선거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재정권까지 각종 방어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정가의 보도로 쓰였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오부요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6: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1: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6: 원칙이라든가
4: 소쿠리 투표 사태 다음에인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지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합니다.
7: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가 할 것이고
4: 결과는 선관위의 승리.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위상 덕분에

0: 인지 소쿠리 투표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 아빠 찬스로 부정채용 논란이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련법 개정부터 원포인트 개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참정권 침해 논란은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2: 서울 잠실 7동 주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헌법 소원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뭔지 신기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자 당사자와 유권자들은 곧장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선거 자체가 유효한지, 언제는 선거 진행 과정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따져달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헌재에 제기된 헌법 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3건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 건은 투표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잠실 7동 주민을 포함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 관련성 또 권리 침해의 반복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습니다. 자기 관련성은 청구인들이 투표용지 부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와 연결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4건 가운데 한 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어떤 경위로 부족하게 준비됐는지도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권리 침해의 반복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향후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투표용지 부족이 이례적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판단되면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 관련 헌법 소원 3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 선관위를 향한 문제 제기가 헌재의 본안 판단까지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에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던 80대 남성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가스총 한 개를 소지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집회 장소 밖으로 이동시킨 뒤 총포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5: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6: 이화영 전
5: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네.
4: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뤄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7: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6: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입니다. 것이고.
4: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2: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0: 피가

0: 하면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News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 아침 고속도로 교통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늘 고속도로 이용해서 수도권에서 지방 쪽으로 38만 대가 또 지방에서 수도권 쪽으로 4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지난주보다는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노선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정체가 시작이 돼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밤 9시 이후에 정체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출발 전에 교통상황 미리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작업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를 조금 지난 지점 하위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 짧은 구간이지만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또한 마라톤 대회로 서강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저는 양수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어김없이 뉴스 앤 뮤직으로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보가 되는 다양한 뉴스, 휴식이 되는 음악까지 함께 만나보죠. 언제나처럼 노래로 출발합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나타샤 토마스의 It's Over Now 전해드릴게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와 좋은 음악, 다정한 목소리 전해주세요. 채팅창에 글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님. 그리고 285님, 날이 좋을 때는요, 인천 대공원을 추천합니다. 소래 옆에 생태공원도 좋고요. 요즘은 낙지철이라서 소래 부부에서 낙지도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문자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 뭐 해야 되나 계획 짜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꿀팁이 되겠습니다. 3937님, 오늘 새벽 5시에 늦둥이 셋째 막내와 함께 공원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첫째와 캐치볼 했던 게 벌써 15년 넘었거든요. 그때는 공이 하나도 안 무겁고 참 가벼웠는데 이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첫째와 캐치볼 하던 그때 그 시절에도 YTN 라디오 들었는데 말이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첫째가 공을 던질 수 있으려면은 그래도 뭐 적어도 아이가 5살, 6살은 됐어야 할 텐데 그게 15년 전이면 늦둥이 셋째와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0살 더 넘게 터울이 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빠의 팔 근육이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좀 약해졌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첫째 때 던져졌던 그 공의 힘과 구속이 사뭇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와 함께 이렇게 또 캐치볼 하면서 이른 새벽 휴일 아침을 보내는 셋째 아드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아빠도 좋으셨죠? 약간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침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또 하루를 깨우며 아이들과 함께 알찬 휴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도요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자와 앱 채팅통에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들어오시면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있습니다.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나타샤 토마스의 It's Over Now. 이게 첫 곡이었는데요. 이어서 들을 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만나고 오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Delicate, 제이슨 모라즈의 벨라루나.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이란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레바논의 상황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늦게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스위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X를 통해 이란 대표단의

스위스 도착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도 회담을 앞두고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전 패배에도 홍명보호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옥타는 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가능성을 91.22%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지만 2차전에서는 개최국 멕시코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0-1로 석패했습니다. 옵타는 또 토너먼트 대진 예측에서는 한국이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는 B조 2위인 스위스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5일 10시 남아공과의 경기를 앞둔 홍명보호는 오늘 휴식을 취한 뒤에 내일 전세기 편으로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전 10시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음악과 함께 실시간 주요 뉴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팝으로 세 곡을 연달아 들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가요 또 만나보겠습니다. 서영은의 아마도 그건, 핑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서영은 아마도 그건 핑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해는 다르다는 확신이 자리 잡을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해 왔다면서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반복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일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고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국민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권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한 뒤에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또다시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의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지표 착시에 취한 청와대의 오만으로 또 세금 폭탄을 궁리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은 다시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수로 인해 주춤했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오늘 서울은 25도, 광주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낮 기온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전국에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내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연이틀 쏟아지던 폭우 같던 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슬슬 해가 쨍 하고 뜹니다. 오늘 낮에 좀 무덥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켜자니 또 전기세가 걱정이 되고 그렇죠. 90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90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에어컨 그 전기세 걱정에서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갈 때 에어컨 끄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면 그냥 켜두시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근데 외출 시간이 1시간 반, 90분 이상을 넘어간다면 에어컨을 끄는 게 낫고요. 옛날에 엄마들이 에어컨 켤 거면 방문 다 닫아! 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냉방 처리해야 할 공간이 넓어지면 에너지 많이 쓰니까 방문 꼭 닫으시고 에어컨 켜면서 가족들이 에어컨 있는 거실이나 방에 옹기종기 앉아서 더위 탈출하는 휴일을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름을 나기 위한 각자만의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은 그런 이야기도 또 함께 나누면서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은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은 어제 낮보다 기온이 1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전국의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다음 주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 분당수서로는 작업 때문에 밀립니다.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수서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0: 한 대략 1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현재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청담대교 목간 지점 1차로 그리고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추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2: 본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제정신을 차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충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은 본인을 매우 존중하고 말하는 대로 따른다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철수도 거부한 채 틈만 나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자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4: If it weren't for me,
5: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합의책, 이란 핵합의를 내가 끝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을 거란 논리입니다. 또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4: If it weren't for Donald Trump,
5: 만일 도널드 Israel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했을 겁니다. 네타냐후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을 좀 차리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고 본인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개전 초기 목표였던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란 최고위층을 제거했고 결국 체제 변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이란 고위층이 사라졌습니다. 정부 제거됐죠. 이란 세 번째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데 가장 똑똑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모즈타바는 그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3: 이란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거라며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1: 교황을 비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다시 뿔이 났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멜로니 총리가 자신에게 사진을 찍자며 애원했다고 하자 완전히 날조된 얘기라며 반박했는데요. 두 정상의 불화를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현장. 회의 막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눕니다.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대화를 마쳤지만 그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의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자신에게 사진을 찍자고 애원해 안쓰러워 찍어줬다고 말한 겁니다. 또 자신은 대화할 필요도 없었다며 자신이 같이 말해줘서 아마 기뻤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어이없다는